우락우락 피어오르는 만두 한 덩이. 그 얇은 만두피 속에는 여러 재료들이 담겼습니다. 저마다 다른 상처와 고단함을 품은 재료들이 꼭꼭 쌓여서 작은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희고 따숩고 보드라운 만두를 다 못 먹고 만두가 식은 달처럼 부풀어 있으면 어떨까요? 따뜻한 만두, 그리고 다 식어버린 만두. 박태건 시인의 고려인 만두라는 시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수식어 대신에 낮고 시린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체온을 불러모으는 시인의 목소리가 묵직하면서도 다정한 위로를 건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목요일 아침 9시에 전해드리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일입니다. 이 시간은 시집 고려인 만두를 통해 소외된 삶의 가장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는 시인 박태건 시인과 함께 이야기 다룹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춘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마을.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부

따뜻한 사랑 건네주리요. 내 작은 가슴을 달래주리요. 누가 내게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요.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근 시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예, 행인 선생님. 가을이네요, 벌써.
0: 네.
1: 명절도 다가오고요.
0: 네.
1: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어떤 이야기하고 같이 나눌지 아주 기대됩니다.
0: 네, 우리 시인이시니까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시를 직접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예, 제 시집이 고려인 만두니까요.
0: 예.
1: 따끈따끈한 만두
0: 예.
1: 배달해
0: 네,
1: 드리겠습니다.
0: 식기잖아요.
1: 네.
0: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박태근 시인의 양력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지금은 군산에 살면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 또 시와 반시 신인상에 당선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해에 두번
1: 네.
0: 당선하신 거네요. 네. 원광대학교 국어국문과를 다닌 뒤로 쭉 공부를 더해서 문학 박사하시고 또 원광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익산민예총 회장, 대한문화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문화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 왔습니다. 우리 박씨, 제 소개가 혹시 잘못된 점은 없을까요?
1: 아, 예, 제가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0: 네.
1: 깔끔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0: 예.
1: 아, 근데 딱한 가지 좀 예, 잘못된 게 있습니다.
0: 네.
1: 병행까지는 아니고요.
0: 예.
1: 어쩌다 좀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0: 예.
1: 예, 지속은
0: 네.
1: 했지만 그렇게 병행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0: 아, 병행은 아니고,
1: 네.
0: 대한문화연구소라는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였나요?
1: 예, 대부분 이제 주류 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주류 문화가 아닌 지역에 있는 문화, 그 소수자 문화
0: 예.
1: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0: 아.
1: 해서 오래전에 그 부설 연구소로
0: 예.
1: 원광대 부설 연구소로 같이 만들어서 했었던 그 만들었던 연구소고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익산시 구술사라고 해서
0: 예.
1: 익산시 200개 마을을 다니면서
0: 200개 마을이요?
1: 네, 한 1,000명 정도 만나서
0: 예.
1: 구술하고
0: 예.
1: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전주의 경우는 문화인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1: 네. 처음에 그 구술사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그 하만희 선생님 팀
0: 네.
1: 연구원 모셔다가
0: 전북대학교 계시는, 예.
1: 저희가 같이 그 듣기도 하고,
0: 네.
1: 또그 민중연구소에서 하는 그 구술사 이것도 같이 참조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저희가 그 완전 전문은 아니어서,
0: 예.
1: 지역 이야기를 우리 식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구술을 해보자,
0: 예.
1: 라고 해서 한 2년 정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네.
1: 네.
0: 우리 박 씨는 1995년 이때 등단하셨는데, 25살에 등단하신 거네요.
1: 아, 예. 25이면은 정말 까마득하죠. 저의 애가 벌써 25 이상인데.
0: 예.
1: 그때는, 시인으로 등단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최고였고,
0: 네.
1: 그때 무서운 게 없는,
0: 예.
1: 정말 젊었을 때였습니다.
0: 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50살에 첫 시집을
1: 아,
0: 내셨어요.
1: 부끄럽습니다. 이
0: 네.
1: 이야기를 하시려고.
0: 네, 왜 그렇게 되셨는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 박 씨는 태어난 것이 익산,
1: 네.
0: 성장기는 전주에서 보냈고, 지금은 군산에 사시는데, 어떻게 하다 또 군산으로 가시게 됐어요?
1: 아, 예, 그 결혼 조건이
0: 네.
1: 그 처가댁에서 반경 그 10km 내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0: 네.
1: 딸 부잣집인데, 다그 도시에 가서 살고,
0: 예.
1: 나만은 그 시골에서 부모님을 좀 모시고 싶다, 근거리에서.
0: 아하.
1: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줘야잖아요.
0: 예.
1: 그래서 군산으로 장가를 간 겁니다.
0: 아, 끌려가셨군요.
1: 아니죠.
0: 그럼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1: 뭐랄까, 그 공주님과 결혼한 그런 부마의 그 심정으로 가서,
0: 네.
1: 행복합니다. 예,
0: 네.
1: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박사과정까지 밟으셨는데, 당시에 청년 박태근을 문학의 글로 이끌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아, 예, 그, 시를 쓰면은, 그, 시집을 유학생들이 많이 읽고 좋아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좋은 시를 쓰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어떤 소박한 꿈을 가지고.
0: 네, 굉장히 소박한 꿈이네요.
1: 아, 가장 큰 꿈이죠.
0: 예.
1: 예, 최고의 어떤 사랑을 해보고 싶어서
0: 네.
1: 갔는데 그 문학이 그런 게 또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0: 네.
1: 예, 아무튼 문학의 길의 시작은 아름다운 이성과 만남, 이걸 꿈꾸는 소년의 마음, 뭐
0: 네.
1: 이런 거였습니다.
0: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1: 아니요, 남자는 아니고.
0: 남자는 아니고요.
1: 네.
0: 그럼 저는 관심 안 갖겠습니다. 예. 그 95년 당선 당시에 신춘문예 전북일보 그리고 시와 반시 동시에 당선. 당선이란 말은 참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그 등단했을 때 그때 심정 지금 회고가 될까요?
1: 아, 그럼요.
0: 네.
1: 그 해마다 그 12월이 되면 신춘문예 응모 기간만 되면 지금도 좀 가슴 뛰는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시만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그리고 세상이 보는 모든 것들이 시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0: 예.
1: 저는 뭐 당선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0: 예.
1: 그냥 우연히 그 어쩌다가 된 그런 어떤 케이스입니다. 원래 그 제가 원광문학회라는 그 대학 동아리
0: 아, 원광문학회
1: 네 예. 학교 동아리였는데 그 숫자는 변명 안 됐지만은 등단자가 벌써 많았어요.
0: 아.
1: 뭐 재학 중에 등단한 사람들도 많았고
0: 예.
1: 뭐 예를 들자면 안도현 선배라든지 유광희 선배라든지
0: 네.
1: 이런 선배들이 다 재학 중에 등단을 했고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더니 벌써 등단자가 4명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0: 예.
1: 한 5명 되고 막 졸업한 사람 끝나고 또 신입생들 들어오면 또 대학문학상과 휩쓸고 그래서 신춘 계절에 뭔가 시를 써보겠다.
0: 예.
1: 그래서 저도 시를 처음부터 많이 써야겠, 뭐 잘 써야겠다는 생각 없었지만 한 두세 달은 꼭 문학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예.
1: 그 일종의 신춘 캠프라는 걸 들어갔죠.
0: 예.
1: 자취방에서 하루 종일 그 밥 먹고 시 쓰고
0: 예.
1: 분석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0: 예.
1: 한 두세 달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썼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0: 예.
1: 딱 제가 된 겁니다.
0: 오.
1: 그때는 너무너무 어리둥절하고
0: 예.
1: 뭔가 좀 실감이 안 나는 뭐
0: 예.
1: 그런 시절이었어요.
0: 예.
1: 당선이라는 건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거잖아요. 오래오래
0: 예. 그렇죠.
1: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은 그 몇 달 동안에 오로지 시만 생각했던 그 시절의
0: 예.
1: 순수함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겨울이 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0: 아, 그
1: 들어요.
0: 그 시절이 생각나서
1: 예. 찬바람이 저를 깨우게 하는 거죠.
0: 예, 예.
1: 예, 문학적 감수성을.
0: 예.
1: 당선이
0: 찬바람이,
1: 그런 겁니다.
0: 찬바람이 깨우게 한다. 그것도 그 짧은 기간 두 달 정도 짧지도 않네요. 그런 합숙 같은 기간을 거치면서 당선이 됐다. 이거 은근한 자기 과시 아닌가요? 나는 그 짧은 기간에 당선이 됐다.
1: 뭐 약간의 자랑도 있지만 약간의
0: 네.
1: 부끄러움도 있는 게
0: 네.
1: 사실 시라는 건 그런 기술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시집이 늦었던 계기 그 이유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이제 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의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뭐 소설도 있고 평론도 있고 희곡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시를 선택하셨나요?
1: 아, 뭐 다른 장르 선생님들에게 죄송하지만
0: 예.
1: 전 아직도 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왜요?
1: 왜냐면 그 문학이라는 게 언어 예술이잖아요.
0: 예.
1: 근데 문학 예술 중에서도 시는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고갱이만 남기는 거거든요.
0: 네.
1: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겁니다.
0: 예.
1: 사실 어떤 걸 버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시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시에서 시작을 해야지 다른 장르의 것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물론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0: 네, 그렇군요. 그 이제 25년이 지나서야 첫 시집을 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25년 동안 시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네.
0: 젊은 시절에 등단 이후 젊은 시절에는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를 썼었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여기 질문지에 초기 시작의 지향점이라고 써주셨는데
0: 예.
1: 저는 오로지 이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성과 예. 만남.
0: 네.
1: 그걸 꿈꿨죠. 네.
0: 그러면 연애시를 쓰셨어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연애시를 잘 써서 성공한 몇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근데 네. 그 좀 지금 생각해 보면
0: 네.
1: 시라는 게 사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운동도 그렇고요.
0: 예.
1: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예.
1: 저도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은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0: 아하.
1: 예, 시도 아 이게 좋은 주제를 잡아서 딱 써려고 마음 먹어도 뭔가 시가 안 돼요.
0: 예.
1: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0: 예.
1: 그냥 한 순간에 쓰는 것들이 의외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예.
1: 뭐, 그 제 아내도
0: 네.
1: 한순간에 만나가지고 된
0: 네.
1: 거지, 오랫동안 그 찾아다니고 뭐 쫓아다니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0: 아, 또 그런 일이 있습니까?
1: 그
0: 아.
1: 종소리가 울리, 하늘의 종소리가 울리는 시절이 예. 다 있습니다.
0: 아, 우리 박태근 시인의 결혼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따로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아, 예. 그, 일단 허락을 얻고.
0: 예, 뭔가 재미있는
1: 그분께.
0: 네, 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건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들으신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정유경의 노래입니다. 꿈.

0: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말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대인 만두의 박태건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995년 등단 후 2020년에 와서 첫 시집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를 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 박 시인님, 이 25년 동안에 오래 품고 계셨던 시를 내보내지 않고 품고 계셨던 속사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예. 저는 시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사랑 때문에 그랬고,
0: 네.
1: 여전히 그 세상 모든 게 사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0: 네.
1: 이 시를 계속 보듬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렇게 그 주저주저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사랑이라는 것도. 아시는, 사랑에 대해서 뭔가
0: 예,
1: 아시는.
0: 좀알것 같습니까?
1: 네. 그 시도 그런 것 같아요.
0: 예.
1: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랑을 대하는, 생각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0: 네.
1: 지금 드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는 사랑 속에는 슬픔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5년간 그 시편들이 참 아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랑인가, 진실한 건가, 정말 착한 의도였나, 그리고 미적인 어떤 아름다움의 그 가치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달리 보이는 거예요.
0: 네. 아하.
1: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물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참혹 같은 것?
0: 예.
1: 그런 참혹 같은 게 사랑이었고, 그래서 시를 놓지 못하는 것도 그런 거였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시를 써야 한다는 것, 그런
0: 네.
1: 것도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좀 내보내야 되겠다. 묶어도 되겠다, 시집으로. 그렇게 맞먹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그 직장에 있다가,
0: 네.
1: 학교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뭐 학교에서 뭐 기획서 쓰고 뭐 강의하고 이런 것들만 하다가
0: 네.
1: 어느 날 사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0: 네.
1: 저는 한 번도 그 사회에서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고 오로지 아카데미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0: 예.
1: 뭘 할까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다가 여행을 좀 떠나야겠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0: 예.
1: 그래서 여행을 좀 떠났죠. 그러고 나서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계속 여행이라는 거 결국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밖에 있을 순 없잖아요.
0: 예.
1: 그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아, 나 시를 썼던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0: 문득
1: 예.
0: 예.
1: 이제 죽기 전에 저는 시집 한권 정도 냈으면 좋겠다.
0: 예.
1: 제가 시집 한권낸 사람들 좋아해요. 그 김소희라든지 백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처럼 한 권만 내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제 내가 다시 시를 쓸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한 권은 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게 됐죠. 벌써 이제 5년 전이네요.
0: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5년. 근데 이 25년 만에 낸 시집의 제목이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 이 지금 시집의 제목으로 붙인 시인데요. 이 작품에 담고자 했던 우리 작가님의 고백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1: 예, 이름에 대한, 존재론적인 어떤 질문은 김춘수 시인이 이제 꽃에서 했지
0: 예.
1: 않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이름을 안다는 건, 대상과 한마디로 관계를 갖는다는 거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아는 것,
0: 예.
1: 그리고 자기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르는 뭐 여기도 데크도 있고 뭐 앰프도 있고 마이크도 있지만
0: 예.
1: 이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존재의 이름을 가장 적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이름, 정확한 이름을 아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슬픈 거죠.

0: 제가 뭐 크게 꼭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
1: 스스로는.
0: 예, 그럼요. 근데 사실 그 시를 쓴다는 건 문학을 한다는 건참 고독한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그 격려와 강화를 할때큰 힘이 됩니다. 그런 힘을 주려고 그 25년 동안 너 잊지 않았구나 시를
1: 예.
0: 이런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5년 만에 고려인만두를 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1: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만두의 박태근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근 시인 그 원광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논문이
0: 예, 그 신석정 선생을 연구하는 논문이었습니다.
1: 예, 신석정 시를 연구한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아, 예. 제가 그 석사 논문은 그 김수영 시인을 썼고
1: 네.
0: 연장해서 박사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1: 되게 이제 연장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네.
0: 근데 찾아보니까 김수영 시인에 관련 논문이 엄청 많은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이라는 건 석사 논문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공부한 어떤 기본이 됐는지를
1: 예.
0: 연습하는 거라면 박사 논문은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1: 예.
0: 들었고 근데 내 이야기를 특별한 이야기를 찾기는 제가 역량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사회 단체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1: 네.
0: 그래서 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지도교수님 지금 이제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찾아봐라. 너무
1: 주변에서.
0: 멀리서 찾지 말고. 그래서 주변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람 이병기 선생과 신석정 선생이 계시더라고요.
1: 예.
0: 이두분 중에서 저는 신석정 선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1: 네.
0: 생각해서 신석정 선생님을 테마로 했고 주제는 이제 탈식민성으로
1: 네.
0: 잡아서 했습니다.
1: 그러셨군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익산에서 익산 미제총 회장, 또 대한문화연구소 연구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 책상에서 시를 쓰는 일과 거리에서 이런 문화 예술 운동 이런 걸 펼치는 일, 이게 서로 좀 연결이 됩니까?
0: 당연히 그 시는 현장에서 시작을 해야죠.
1: 네.
0: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무리 그 군부 독재가 강했던 그런 시대에 이 모더니즘 시인들도 이 문학에서 이것을 이제 역설이나 아니면 빗고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 한 번도 현장을 벗어난 건 없어요.
1: 예.
0: 정말 현장을 벗어난 어떤 작품을 쓰는 건좀 약간 좀 비하하자면 이제 음풍농어인 거죠.
1: 음풍농월,
0: 예, 혼자 자기 만족과 자기 어떤 기분을 내세우는 건 굳이 혼자서 일기에 써도 되는 거거든요.
1: 예,
0: 저는 시를 쓴다는 건 세상과 호흡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세상과 호흡,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0: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시인은 기록자이자 애연자였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시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거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인은 사실 가난하고 뭐 없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시인들을 더 강하게 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 즉, 언어를 다루는 사람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지,
1: 예.
0: 그 사람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참고, 뭐 그러면은 굳이 꼭그 시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1: 예.
0: 다른 거하고 좀큰 차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박태근 시인의 명확한 가치관이 드러나 보입니다. 네. 동화 그림책도 쓰셨어요. 모항이 꿈꾸는 나라, 왕바위 이야기 이런 주로 익산 지역이죠. 지역의 역사와
0: 네.
1: 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 그림책. 자, 이 작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0: 아, 예, 이 책들 외에도 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1: 네.
0: 뭔가, 그 초시집에 제가 제 소개로
1: 네.
0: 이 제목들을 넣었는데 지금 좀 약간 부끄럽습니다.
1: 왜 부끄럽습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 초시집 낼 때는 좀 전업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동화책도 쓰고 그림책도 쓴다, 뭐
1: 예.
0: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1: 예.
0: 이제 그 의도를 제가 알면서 이 자기 소개를 쓴 거잖아요.
1: 예.
0: 그런 점에서 좀 부끄럽다는 거고,
1: 네.
0: 뭔가.

0: 제대로 된 아동문학이나 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고 처음 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역사와 관련한 것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문화연구소를 만들면서 지역의 어떤 장소에는 역사성이 들어가 있고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결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들을 들여보고 그것을 문학, 저의 글재주를 통해서 문학화한 것은 참 의미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
0: 근데 다른 분들, 역량 많은, 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무슨 업적처럼 내세운 게좀 부끄럽다는 거죠.
1: 그렇지만 이 옆에서는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렇게 대학의 글쓰기 센터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지역 문화 연구하면서 이런 창작도 같이 했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 박태근 시인이 시로써 내는 그 작품 활동에도 상당히 그 자양분이 되었을 것 같아요.
0: 어떻게 자연분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분위기상 맞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때는, 좀 직업으로서 좀한게좀 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강단에 서서 아이들 보면은 그 까만 눈동자로 초롱초롱히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문학인으로서 뭐 이런 생각보다는 교사로서의 어떤 그 소명을 다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만 있고요. 또 그랬을 때는 약간 좀 자유스럽게 문학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려는 그런 쪽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양분이를 한다면 좀 학생들을 통해서 좀 부끄러움을 배웠다?
1: 부끄러움을
0: 예,
1: 배웠다.
0: 그때는 좀 제가 어른이고 선배고 뭐 무슨 그 교수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않나. 애들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주고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어떤 기회를 주는 한번 길을 터주는 그런 선생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뭐 그런 거 말고 이런 것이 이제는 자양분이라면은 저한테 자양분이 됐습니다.
1: 그런 면에서는 우리 박태근 시인이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0: 그럼요.
1: 과정이기도 하겠죠.
0: 그 좋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게요. 이제 고려인만두 시집을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그 시집을 보면 우리 지역의 여러 장소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0: 네.
1: 익산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자라고. 또 군산에서 사시고 그러면서 각 지역에 대한 통찰이 새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의 장소들을 등장시킨 시편들 어떤 시들이 있을까요?
0: 네, 이번 시집엔 특히 지역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익산 관련한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군산에서는 그 팽나무,
1: 팽나무
0: 군산 팽나무가 있죠. 하제마을에 있는. 거기와 관련한 시가 있고요.
1: 예.
0: 익산에는 미륵사지와 관련한 시, 그리고 나바이성당과 관련한 시,
1: 네.
0: 그리고 익산 구도심이죠.
1: 구도심.
0: 구도심에서 그 4.4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구시장과 관련한, 남부시장과 관련한 시, 뭐 이런 시들이 역사적 장소에 가서, 보면은 장소의 어떤 풍경들은 바뀌었어도 사실 그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그날의 공기들은 여전히 거기에 숨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이야기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좀 체록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 아까 기록자로서 시인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노력은 했습니다.
1: 우리 지역의 여러 장소들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600년 동안의 구독이라는 시가 이 하제마을
0: 네,
1: 팽나무를
0: 아까 말씀드린,
1: 이야기한 시죠.
0: 네.
1: 600년 동안의 구독 이 시를 우리 박태근 선생님의 목소리로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0: 네. 이게 시청도 되나요? 보이기도 하나요?
1: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0: 아, 예.
1: 상상으로
0: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얼굴 화장도 하고 올 걸.
1: 상상으로 보이니까요.
0: 아, 예.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시작하겠습니다.

0: 600년 동안의 고독.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600년간 뻗은 뿌리로 미군 기지의 경계를 넘는다. 한때 환희로 넘실거리던 하제 바다. 지하에 뻗은 뿌리의 거리만큼 지상에 들이온 600년의 그늘. 600년간 고독으로 깊어진 그 그늘 아래선 누구를 만나도 걱정이 없다. 서양에서 온 위장병이 관절염에게 인사를 한다. 헬로, 헬로. 참을 수 없다는 듯 해소와 기침 가래가 헤드뱅잉을 한다. 혀와 혀가 만나듯 냄새는 냄새를 만나 번식한다. 가을엔 세상의 모든 경계를 입으로 덮어주세요. 철조장 넘어 파란 하늘로 뿌리를 뻗은 팽나무 잎들이 몸을 뒤집는다. 먼 바다를 헤매던 파도가 돌아온다. 팽나무 잎들이 민물에 몸을 푼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근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를 낭송해 주셨는데 시를 듣다 보니까 또 노래 한 곡이 떠오르네요. 정호승 시인의 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가 있는데 이 시는 여러 유명 가수들이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덜 유명한 가수, 그렇지만 이 시에 곡을 붙인 가수가 이지상이죠. 가수 이지상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0: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근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박 시인.
1: 네.
0: 네. 첫 시집 이후에 5년 만에 선보인 두 번째 시집, 고려인 만두인데요. 이 만두라는 음식을 시집의 표제로 내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1: 네, 전 만두는 사람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사람과 비슷해요?
1: 네, 먹어보지 않고서는 겉만 보고는 모르거든요. 속을 몰라요.
0: 예.
1: 그 안에 고기가 있을지, 김치가 있을지, 또 다른 무엇이 있을지.
0: 예.
1: 사람도 그런 것 같고요. 또 만두는, 혼자서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명절 만두잖아요.
0: 예.
1: 곧 이제 명절인데, 그런 점에서 공동체 정신을 좀 생각하는 어떤 의미가
0: 공동체.
1: 있기도
0: 예.
1: 하고요. 사실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배경으로 쓴 시인데,
0: 네.
1: 이 시를 쓰게 된게 이제 광주에 인문학 특강을 갔었는데, 어느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 러시아 말로 이야기하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인문학 특강을 하러 간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고려인 4세, 5세더라고요.
0: 아하.
1: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0: 예.
1: 우리 나라에서 이런 고려인 마을이라고 이름 붙인 그 장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나라를 떠나서 관도 연해주로 갔다가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로 강제 이주됐다가
0: 예.
1: 또 다시 우리나라로 역 엑소더스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역사도 모르고 내가 시를 쓰고 있구나. 내가 무슨 인문학이라는 특강을 하려고 갔구나.
0: 예.
1: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공부하여 보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먹는 마치 이 만두라는 음식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고향이라는
0: 예.
1: 그런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고려인 만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려인 만두를 제목으로 삼고 시를 쓰게 되었죠.
0: 예. 뭐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시 고려인 만두를 살짝 소개도 했습니다만 2부 희고 따스고 보드라운 여기서 첫 편이잖아요. 이제 19절을 보니까 찬방에 이불 속 만두처럼 웅크려 잠드는데 온기 없는 이불만 납작하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박 시인이 표현해 주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1: 현대 문명, 특히 이 도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지만은 더 고립화되고 고독을 만드는 것 같아요.
0: 예.
1: 주변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예전에 그 담장이 낮았을 때, 그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밥을 먹어도 나눠주고, 뭐
0: 네.
1: 그랬잖아요.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한 우물을 썼고. 근데 지금 냉장고에 다 쟁이기만 하고,
0: 예.
1: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는데 어떤 사람은 버리게 하고 이런 그 고독함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슬픔이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0: 예.
1: 어떤 그 결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인 만두를 보면서 그냥 이걸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의 존재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0: 예, 그랬군요. 그래서 아예 그냥 2부 전체가
1: 네.
0: 아니 거의 뭐 디아스프라를 얘기하는 그런 시편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결국은 모든 시가 제 이야기죠.
0: 예.
1: 그분들을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0: 예.
1: 제가 경험한 그 고독과 소외, 이것과 그분들의 어떤 마음 상황들을 같이 이제 반추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때 그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0: 어디서 기름이 떨어졌어?
1: 제가 작업하려고 들어갔던 데가
0: 예.
1: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너무 추워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만두도
0: 예.
1: 있었지만
0: 예. 예.
1: 이불 속에 있는 제가 또 다른 만두 같은 거예요. 제 몸이 속 같은 거고 그런데 언덕길이어가지고
0: 예.
1: 한마디로 기름차가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0: 아하.
1: 그래서 2, 3일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0: 예. 예.
1: 뭔가 그 즉각즉각 빨리빨리 가는 그런 시대에서 이 사람들의 온기와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 이런 것도 좀또 다른 슬픔처럼 느껴졌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 그 고려인 그 3세, 4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향이잖아요. 할아버지들의 고향으로 왔지만 정말 고향이 아닌 것을 느끼는 그런 서러움이 느껴져서 그 시가 바로 나왔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찬방의 이불 속 만두처럼 웅크려 잠드는 이 구절은 시인 자신이었네요.
1: 그렇죠. 모든 것이 자신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시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0: 이제 이 고려인 만두는 이제 좀 시선이 좀 넓어졌다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첫 시집에서는 유년의 기억, 뭐 내면의 이런 응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려인 만두는 좀 넓어졌다는 인상,
1: 아, 고맙습니다.
0: 이런 인상을 주는데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넓어진 거 말고 좀 깊어진 건 없습니까? 좀 넓고 좀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근데 대부분, 첫 시집 마지막에 그 해설을 써준 그 평론가 선생님께서, 이제 유성호 선생님인데, 뭔가 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해주셨고, 마침, 그런 내가 그 사회의 어떤 역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소들을 찾아가고 장소의 기록을 찾아본 거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미학성과, 그다음에 그 역사성에서 좀 통합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미학적인 어떤 성취를 좀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장소성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0: 그 제가 넓어졌다고, 시선이 넓어졌다고 표현을 하니까, 깊어지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시는데, 시선이 넓어졌고, 생각은 또 깊어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1: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0: 그렇게. 고려인 만두의 시편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이야기 마치기 전에 우리 박태근 시인의 목소리로 다시 시한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집 고려인 만두에 수록된 작품들 이 중에서 우리 박태근 시인이 독자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1: 예, 습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네라는 좀긴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0: 제목은 긴데, 그럼 이 숲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네. 이 시를 독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 행인 선생님 저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언제부턴가 초대도 잘안 하고, 응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초대라는 건 정말 기쁜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다 초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남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어떤 시간들, 그리고 이 자연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이번에는 이 시집을 기회로 해가지고 뭔가 귀를 기울여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좀 초대에 응했으면 좋겠고 또그 초대에 응하고 나서 누군가를 좀 초대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그런 하는 마음으로
0: 그런 마음으로.
1: 예,
0: 그러면
1: 선택했습니다.
0: 숲보다 초대에 더 방점이 있는 것.
1: 아, 그럼요. 원래 그 국어는 서술어가 핵심입니다.
0: 서술어가 핵심입니까?
1: 네.
0: 국어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태근 시인의 시, 숲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네. 박태근 시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숲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네. 숲으로 난 길은 반송된 편지처럼 구겨져 있네. 그곳의 공무원은 시인이라지. 공터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취한 나뭇가지들은 허공에 현란한 칼자국을 긋네. 나뭇잎은 바람의 속기사, 꽃들은 함부로 몸을 허락하는 듯 보이네. 도시에서 날아온 몇 가지 추문들로 숲은 술렁였네. 팀엽수들은 일제히 화살을 쏟아내고 화렵수들은 몸을 일제히 뒤집네. 여린 풀잎일수록 바람에 비껴서는 법을 배우지. 호기심이 가득한 바람이 불면 숲은 단호하게 도리지라네. 잘못 난 길을 지워버리기라도 할 듯이.
1: 네, 잘 들었습니다.
2: 네, 우리 박태근 시인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2: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근 시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행한 저는 평화동 마을 신문 편집인 행인이었습니다. 마치면서 노래 띄웁니다. 안치환의 노래입니다. 귀뚜라미.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사일기 프로젝트 거시기 박민입니다. 전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470m 높이의 관광타워와 그리고 호텔, 쇼핑몰 그리고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6조 원대 규모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죠. 하지만 사업의 최대 분기점이 될 착공 시한이 불과 22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시행사의 세금 체납으로 사업 부지 일부가 압류됐습니다. 또 아파트와 관광타워를 둘러싼 동시착공, 동시준공 원칙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만약 정해진 시한까지 착공하지 못한다면 전주시는 협약을 취소해야 될지, 또 이 사업은 어디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지 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여러 각도에서 짚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이세요. 먼저 최영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최영호 변호사입니다.
0: 네, 그리고 이 문제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다뤄오셨던 분이시죠. 전주시민의 이문옥 사무국장 나오셨네요.
2: 예, 안녕하세요. 이문옥입니다.
0: 네, 그리고 전주시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심에 서서 문제를 풀어가실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 이성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3: 네, 대한방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국 의원입니다.
0: 네,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함께하셨네요. 네,
4: 반갑습니다.
0: 네, 자 오늘 대한방직 부재개발 문제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사안이기도 해요. 하나씩 좀 풀어봐야 될 텐데 먼저 최영호 변호사께 이 질문으로 시작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방직 부재개발 사업이 인허가로부터 시작하면 7년 정도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업 승인 이후에 시공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사가 지금 세금 체납 그래서 사업 부지 일부가 지금 압류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 상황 어떻다고 보세요?
1: 사실 이게 조금 좀 장황하게 시작부터 좀 얘기를 좀 하자면
0: 네.
1: 요 부지 자체는 이제 그 전주시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0: 네.
1: 가운데 있는 땅인데 그때 대한방직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장 운영도 해야 되니까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우리 땅을 재척시켜달라, 제외시켜달라라고 네.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 처음부터 대한방직 부지는 제외되고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제외되고 시작을 했는데 대한방직은 사실은 여기에 토지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네. 한 200억 정도 평가됐던 게 전국적으로는 2017년에 2천억에 팔고 나갔거든요. 사실
0: 네.
1: 대한방직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여기서 뭐 시행을 뭐 아파트 시행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인들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 본인이 이제 할 수는 없고 당시에 이 땅을 팔고서 자산 가치를 높이자 하는 어떠한 주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땅을 팔고 나갈 때
0: 네.
1: 이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한양 콘소시엄이에요. 그래서 한양 건설을 필두로 한양 콘소시엄에서 이 땅을 살려고 했는데 MOU까지 체결을 하고 전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0: 네.
1: 아파트 못 짓는다.
0: 아, 그 자리에.
1: 네. 네. 니네 아파트 못 짓고 우리 아파트 지을 수 있니 물어보니까 전주시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0: 네.
1: 한양 콘소시엄 나가고 그다음 자광이 들어와요. 자광이 네. 계약하고 땅 덜컥 땅을 사더니 뭐 얘네들은 전주시 확인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더니 얘네들은 자광이 처음에 한 거는 바로 타워 사업이에요.
0: 네.
1: 우리는 여기에 관광형 타워를 거치겠다.
0: 아,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 건설립하겠다 한 게 아니고 타워립으로 들어온 건가요?
1: 네. 타워 네. 그러니까 아파트 실지는 아파트예요. 실지는 3000세대 아파트인데 우리는 관광형 타워를 짓겠다라고 사실은 포장을 한 거죠.
0: 당시에 시민들도 예, 그리고, 그 소식 듣고 예, 굉장히 환영의 목소리들이 예, 나왔었어요.
1: 그래서 포장이 예. 성공을 한 거죠. 아파트 사업인데 포장에 성공을 했는데
0: 네.
1: 사실을 여기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돼서 사실 사업이 진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광이 사실 욕심이 많았어요. 공론화위원회를 안 받았어요. 저는 왜 안 받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욕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아마 50% 정도 그러니까 기존 간보유 정도의 50% 정도를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저 부지의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도 공론화위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0: 네.
1: 그걸 거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바뀔 때까지 끌다가 네. 이제 시장이 바뀌고 2022년도에 22년도 시장이 바뀌고
0: 5범기 시장으로
1: 예, 급물살을 네. 타죠. 그러면서 뭐 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되고 무슨 도시개발계획 다 짜지고 용도 변경까지 다 됐어요.
0: 네.
1: 다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제 하차는 네. 시공사 하나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공사만 구하고 짓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0: 아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거잖아요.
1: 네, 다 정해지고 네. 지금 상황에서 시공사만 구해서 예, 저희가 뭐 타워도 짓고 아파트도 지을게 하고 지으면 돼요. 네, 근데 못 짓는 거예요.
0: 왜 못 짓는 거예요?
1: 사실 시공사를 못 구하니까. 타워 동시 착공과 동시 준공을 네. 하는 타워에 대해서. 타워를 지금 얼마를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워는 이게 사실은 청라에 동일한 유사한 크기의 타워가 있어요.
0: 네.
1: LH에서 청라 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 LH 지구 여기 개발하면서 타워도 지을게 하고 LH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3천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사가 다 포기하고 손 털고 나가요. 포기하고 나가요.
0: 지금 최용호 변호사님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아파트와 타워를 동시에 착공해서 준공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자광할 때는 불가능한 거다.
1: 시공사를 못 구하는 거죠. 네. 불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0: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시공사를.
1: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사실 자광의 계획과 자광이 지금 이 시행사가 있는 한 대항방직 부지 개발은 점점 더 멀어지고 시간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0: 네. 이문옥 국장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용호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네. 이제 그 내막이 있겠죠? 구하지 못하는.
2: 내막이랄 네. 게 없는 거죠.
0: 없습니까?
2: 왜 그러냐면은. 네. 네. 그 타워를 짓는다, 관광 타워를 짓는다고 전원수 대표는 한 10년 동안 내내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2: 그럼 관광 타워를 지으려면 자기 돈이 있거나 돈을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돈이 없어요. 자광이라는 회사나
0: 아예 없다.
2: 지금 3천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25년 말 기준.
0: 아니 그 수천억짜리 땅 아니에요?
2: 그 2천억의 땅을 샀는데. 네. 2,400억 정도 돈을 빌렸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낼 이자까지.
0: 이자까지.
2: 예.
0: 대출을
2: 그러니까,
0: 받아서.
2: 예. 그러니까 자광은 돈 자기 돈 처음에 3억으로 시작했거든요. 3억 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2,000억짜리 땅을 샀는데
0: 네.
2: 돈 하나도 안 이자도 안 되잖아요.
0: 이자의
2: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 정도 되는데 1년 이자에. 그러니까 그 부동산 PF라는 좀 일반인들이 생소한 금융 네. 방법인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돈을 빌려주는 자광 입장에서는 빌리는 거고,
0: 네.
2: 그 제2 금융권에서는 좀 고리 금리를 좀 높여가지고 자광한테 빌려주는
0: 네.
2: 그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한도에 다다른 거죠.
0: 아니 저희가 잘 이제 그 몰라서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땅도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땅도 샀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짓더라도 뭐 금융기관에서 이제 부채를 얻어 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 건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타워를 지어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언뜻 생각이 되거든요.
2: 예, 조금 전에 최영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청라 시티 타워하고 인천 청라 지구의 청라 시티 타워하고 자광이 짓겠다는 타워의 건축 연면적이 비슷했어요.
0: 네.
2: 그런데 이제 우범기 시장 처음 계획상은 자광의 타워가 건축 연면적이 10만 3천 제곱미터로 청라 시티 타워는 10만 제곱미터예요. 좀 안 됐거든요. 더 컸어요. 그런데 우범기 시장님이 선심을 쓰셔가지고 자광의 그 타워 건축 연면적이 7만 5천 제곱미터로 4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청라 시티 타워 같은 경우에 이제 흘러나오는 뉴스에 보도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건축비가 최소한 6천억에서 8천억 사이. 그리고 시공사라고 하죠. 건설사들은 자광 같은 회사를 믿고 그걸
0: 들어올 수가 없다.
2: 건축하다가 자광 부도 나면은
0: 돈을 못 받으니까.
2: 뭐 6천억짜리 건물이라고 하죠. 타워가. 네. 그런데 반절했어. 3천억 공사를 했어. 그런데 자광이 부도 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은
0: 지금 자광이
2: 건설사가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0: 지금 자광이 납부해야 될 세금 11억 원을 체감납을 해서 부지 사업부지 일부가 지금 압류되어 있는.
2: 네, 사업부지 네. 다 압류되어 있죠.
0: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공사로서는 선뜻 이 자광의 재정 능력을 믿고 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다.
2: 이거 당연하죠. 누가 네. 자기 집 인테리어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자가 부도 난에 사면은 맡기겠어요?
0: 그것이 아니잖아요. 문제의 핵심이다.
2: 가장 기본인 거죠.
0: 우리 이문옥 사무국장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다루어 오셨잖아요. 문제 예. 얘기를 해 오셨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
2: 예. 제가 처음부터 자광 전원수 대표는 전주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의혹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0: 네.
2: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타워를 지으려면 돈을 빌릴 수 있거나
0: 네.
2: 자기 돈이 있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원수 대표가 운영하는 한 10여 개 기업이 있어요.
0: 네.
2: 조그만한 기업들이 10여 개 있는데 그 감사 보고서가 다 공개된 회사들을 보면은 현금이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천억도 없는데
0: 네.
2: 수천억짜리 타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어요.
0: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2: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다는 말은 네. 지을 수 없다는 말이고
0: 그다음에
2: 부동산 PF에서 돈을 빌려준다는데
0: 네.
2: 자, 143층 타워가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도 아니고 수천억짜리인데 수천억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서 짓는 건데
0: 네.
2: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 당시엔 143층 타워니까 143층 타워에 어떤 영업시설을 하고 어떤 임대를 하고 해가지고 총 수익이 얼마 올 거다,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 비용하고 계산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 했을 때는 지을 수 당연히 지을 수 네. 있겠죠. 그런데 전원수 대표가 운영하는 그 용인의 수지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롯데 네. 수지몰. 거기 보면은 4천억에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0: 네.
2: 롯데한테 매년 200억 임대료를 받아요. 네, 이자 얼마 내는지 아세요?
0: 얼마나 냅니까?
2: 1년 이자가 230억이에요.
0: 아니, 이자가 더 많네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0: 알겠습니다.
2: 말이 안 되는 그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0: 네.
2: 제가
0: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 네. 네. 문준 사무처장님, 네. 시민사회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4: 네.
0: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
4: 우선은 이제 그 앞에서 최홍 변호사님하고 이문호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본 지점이 맹꽁이었잖아요.
0: 네.
4: 그래서 해마다, 예를 들어, 그 장마철이 되면은, 밤에 맹꽁이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들으러 갔는데 실은 자광 측에서의 사업자의 그 뭔가 이런 환경적인 거에 대한 그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은 항상 저희들보다 한 두세 번 더 늦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러니까 뭔가 듣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있을 것 같아서 그 공간은 항상 맹꽁이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는데
0: 네.
4: 그분들은 항상 늦게 나오시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맹꽁이를 빨리 구조해야 사업비가 적게 들고
0: 네.
4: 빨리 그 이주를 시켜야 사업이 빨리 속도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좀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지금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드는 생각은 작년에 네 군데에서 청음 소리가 들렸어요.
0: 네.
4: 근데 올해는 일곱 군데에서 청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많은 공간에서 이제 맹꽁이가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네.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면 철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은 도심 한복판에 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선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0: 선면 해체 작업.
4: 네, 해체 작업.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가 지금 아직 올해 1월 말까지가 계획인데 그 계획도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은 좀 했습니다.
0: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이성구 위원장님.
2: 잠깐만, 제 부재로 네. 그 성면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2: 자광은 그 건물 해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을 다 철거해서 없어지면은 비업무용 토지가 돼요. 그 국세가 됩니다.
0: 아 그게
2: 지금 지방세인데
0: 그렇게 됩니까?
2: 예, 비업무용 네. 토지는 세금이 아주 높습니다.
0: 사실 이런 문제가 그동안 좀 부각된 적이 없었는데 네. 그러면 더더욱 좀 해체 작업이 불가능하겠네요.
4: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자강에 빨리 공사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 이유가 서면 때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0: 이 문제도 저희가 뭐 이번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네. 자,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이성국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건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470m 관광터하고 대규모 30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하고 따로따로 하자. 그래서 아파트 먼저 짓고 관광타워는 뭐 나중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별 개발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얘기가 서울도 나와요. 네. 좀 이러면서 이게 지금 시민들의 불신도 덩달아 좀 커지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3: 그래도 아까 소개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구고 처음에 이제 민선 8기 때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문호 국장님하고도 얘기 몇 번 나눴었고 그런 일은 전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인천 청라타워 말씀 주셨었지만 부산의 롯데타워도 같은 맥락이었고 부산 롯데타워도 이제 타워 지지부진하다가 영업정지 막고서 이제 좀 가는 거고 청라타워 같은 경우에는 공사 자재비가 또 오르니까 또 서로 분담을 막 네 역할인 내 역할인에 분담하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마지막 도심 개발 안 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협약할 때도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통과시켜준 거지 타워하고 그 아파트를 분할해서 간다는 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 지역이 지금 대한방죽 부지가 있는 곳이 이제 지역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 지역 구민들의 목소리도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이게 처음 시작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개발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요구들이 좀 있으면서 이게 개발 계획들이 좀 마련이 됐거든요. 시민들의 지금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는 분위기는 좀 어때요?
3: 처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문호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면 이게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마크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자광이 이 사업을 진짜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 퀘스천마크를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역구 주민들이 이성국은 저 대한방직 저 개발 반대하는 놈이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반복될 것 같으니까 이거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자. 근데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협약이 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개발이 되는 게 뭐 저 역시도 개발을 바랬으니까 민간에서 투자한다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0: 네.
3: 근데 한번 가보시게요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명의 1년이라는 시간을 뺏은 게 아니라 64만 명의 1년의 시간을 다 사가버린 거거든요. 시민들은 약속을 하고 기다려줬는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막 분진 때문에 창에 막 그 이물질이 낀다고 언제 네. 철거하냐 언제 공사 들어가냐 근데 또 폭죽 터뜨리고 축제는 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안 좋게 보이죠.
0: 네. 시민들의 분위기도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3: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문옥 국장님 사실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근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자광이 결국 관광타워는 뭐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앞장세웠던 네. 타워는 짓지 않고 아파트만 짓는 이른바 반쪽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잖아요.
2: 저는 그거보다 네. 더 앞선 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0: 그렇습니까? 어떤 거냐면은
2: 이런 개발업자들이 하는 방식이 이제 타워 짓는다고 하고 아파트까지 이제 사업 계획 승인하고 아파트 먼저 짓고
0: 네.
2: 그다음에 타워는 짓는 척 하면서 눌려요. 그럼 10년 지나면은 도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또 지구 단위 계획을.
0: 네.
2: 지구 단위 계획은 10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타워 짓는 척 하다가 뭐 시장도 바뀌고
0: 네.
2: 전주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러면 여기 또 아파트 지어가지고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잖아요.
0: 네.
2: 전주시하고 전라북도에 기여를 하겠다 하면서 또 아파트 짓는 거예요. 반절 아파트 지어서 땅값이랑 다 뽑아먹고
0: 네.
2: 그다음에 또 10년 기다렸다가 또 아파트 지어서 또 해먹고 이게 개발업자의 상투적인 방식들이거든요.
0: 네.
2: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만 좀 그 생각을 했었어 우려를.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을 해놓고 타워는 뭐 차일피일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비워두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문옥 국장님 말씀은 또 그 상황에서 여기를 용도 변경해서.
2: 예, 예.
0: 다시 그러니까 아파트나.
2: 자기가 못하면은 네. 다른 대타 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자 끌어들여서 하겠죠.
0: 그런 것까지 우려하고 계시다.
2: 네.
0: 네.
2: 거긴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상복합 아파트 또 지으면 되죠.
0: 문현 차장님 황영란체 입장에서 뭐 이 단계적 개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4: 입장 아무튼 뭐 시민사회단체랑 같은 입장에서 이제 말은 단계별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거를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 타워랑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논의가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그 저희 이제 맹꽁이 같은 경우는 내부에 실 안에 그러니까 뭐 어떤 공간에다가 다시 퍼시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논의들도 다시 저는 전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반쪽 개발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여일이 지나면 전주시와 시행사 사이에 협약한 날짜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1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협약 내용인 거죠.
1: 예.
0: 그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영호 변호사님?
1: 이제 협약은 이제 이 도시 관리 계획부터 이 이들이 착공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서로의 어떤 약속인 거죠.
0: 네.
1: 협약이라는 거는 뭐 법과 그 다음에 전주시 행정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협약서로서 하나 남겨놓겠다라고 해서 이 남겨놓는 건데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 절차가 많잖아요.
0: 네.
1: 행정 절차가 많은데 협약을 통해서 너는 공공기업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건물을 지을 거고 우리는 공공기업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전주시는 거기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놔주겠다, 가주겠다라는 네. 게 협약이죠. 근데 이 협약 자체가 이제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네. 이 사업 자체가 다 지구단지 계획부터 시작, 네. 계획부터 시작됐던 건데 계획 단계부터 다시 계획 다음에 용도 변경 뭐 이런 절차가 있었던 주택사업 계획 건설 승인 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 거죠.
0: 그러니까 9월 28일이 1년이 되는
1: 네.
0: 그때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시행사인 자광이 시공사를 못 구해서 착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1: 예, 예. 네.
0: 그래서 그 1년이 경과하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전주시가 지구단위 계획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
1: 전면 원점.
0: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1: 할
0: 겁니까?
1: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0: 할 수 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네.
1: 그렇죠. 전주시가 모든 키를 네. 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0: 그러니까 전주시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뭐 전주시도 암대로 법적 검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1: 지금
0: 판단을 해볼
1: 사실은
0: 거잖아요.
1: 많은 네. 질문들이 오는 게 이제 주택법에는 주택 지금 이제 이 여기에서 사업 승인 사업 계획서 주택 개발 주택 건설 개발 사업 승인이거든요. 주택 사업 네. 승인이거든요. 주택법에. 그러니까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 주택 사업 승인이 났으니까 사실 지으면 돼요. 이제 지으면 되는 건데 이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봐요. 네. 이제 이거 네. 이거가 근데 그 주택법에는 5년 시한이에요.
0: 아, 주택법에는
1: 5년. 네. 착공까지 5년 시한이기 때문에 협약은 1년이고 주택법은 5년이면 사실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0: 네.
1: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0: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왜냐하면 전주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미련한 방법이 요거 취소하고 자광하고 질의한 이제 사법 공방을 하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
0: 네.
1: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주시는 그냥 선언만 하면 돼요. 협약이 취소됐고 앞으로 행정 너의 어떤 행정 절차에서는 우리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
0: 네.
1: 그래서 어떠한 이제 뒤에 뭐 해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 순간 사실 이 사업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5년 내만 착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네, 거죠.
1: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죠.
0: 네. 근데 전주시는 어쨌든 그 5년이라고 하는 기한 내 중에서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시행사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 시행사가 협약을 어기면 전주시는 뭐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다.
1: 예.
0: 네. 근데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전주시가 판단할 문제다.
1: 예. 주택사업 계획을 지금 승인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
0: 네.
1: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0: 그럼 이쯤에서 시의회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의회 전체를 대변하지 않겠지만 네. 이성구 의원님.
3: 뭐 일단은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 내용이 가장 최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협약대로 그 약속을 한 거니까 그리고 시민들한테 또 공개를 했잖아요. 이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협약 변경안을 또 자광 측이 제출한 것도 아니에요.
0: 네.
3: 단지 이제 최한별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답변서에 주택법 이제 그게 제16조거든요.
0: 네.
3: 주택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법을 어떤 기사 보니까 방법을 팁을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0: 아니 그거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식회사 자광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까?
3: 자광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0: 공식적으로? 자광은
3: 네,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조지훈 시장이 민성국이 출범

0: 협약서 할 때도 담당 사무관님하고 얘기했을 때 같은 얘기였어요. 1년 안에는 하겠죠. 네. 1년 안에는 하겠죠. 협약서만 보고 봤을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디서 네.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1: 아니 이렇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당시에도 이게 용도 변경을 두고서도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협약서에 있는 1년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 지나치게 사업자의 사정을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그렇게 네. 그 사업자의 사정만 가지고 우리가 그 협약 내용을 뭉개면서까지 다른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도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1: 문효 처장님, 네, 네. 뭐 어떠세요? 만약에 착공이 그 시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 네.
1: 전주시가 좀 어떤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보세요?
2: 우선은 그 아까 처음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거를 같이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지금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발을 뭐 늦추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에 자광이 이렇게 할 경우 어떨 것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거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다각도의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난개발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심해서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잖아요. 맹꽁이가 있는 거는 어쨌거나 국가에서 지켜야 될 보호종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개발 입장에서는 이주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맹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100m 안에 반경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50평 내외도 안 될 것 같은 이 서식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개발하는 방법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성국 의원님 이제 전주시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취소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이신 걸로 이렇게 들리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제 사업 그런 협약이 취소가 된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뭐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뭐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0: 일단은 이제 도시관리 계획에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절차를 이제 밟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민간 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뭐 전주시는 이만큼 기다려주고 행정 절차 이행했으면 할 건 정말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들도 기다려졌지만 기대에 부응을 못한 거고요. 방법을 찾아야겠죠. 뭐 공공 매입이나 공공 개발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 계획에 계속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판단을 좀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문옥 국장님, 네 만약에 협약이 이제 좀 취소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3: 그 행정 행위는 되게 경직성이 큽니다. 한번 행정 행위를 하면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저는 2024년 10월로 한번 되돌아가고 싶거든요. 2024년 10월에 자광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됐어요.
1: 기한 이익 상실?
3: 기한의 이익 상실을 네. 금융회사, 대주단 금융회사에 통보받았어요.
1: 그게 어떤 의미예요?
3: 쉽게 말하면 네. 그냥 부도 났다.
1: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일반인들은. 부도가 났다?
3: 예, 예. 네. 24년 10월에.
1: 네.
3: 그런데 황당하게 24년 12월 말에 12월 30일에 우범기 전주시장님이 자광하고 몇 조짜리 사업계획을 협약을 맺어요. 부도난 회사하고 몇 조짜리 사업을 협약했다는 게 참 비상식적이고요.
1: 네.
3: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25년 4월에 그 대한민국 부지 내에 전라북도 소유 땅이 있는데
1: 네.
3: 그 소유 땅에 대해서 자광이 그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은 개발을 할 수 없거든요.
1: 네.
3: 근데 김관영 도지사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가지고 자광한테 매년 3억을 받아왔는데 그 임대료를 못 내고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 부도난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도 그 회사에 전북도 소유 땅을 한 200억 정도에 팔겠다고 도의회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범기 전주시장이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는 좀 금융적으로 비상식적인

0: 행위를 했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협약도 맺고 주택 사업 계획 승인도 내주고 정말 저는
1: 이해할 수 없는
0: 정말
1: 일이
0: 이해
1: 벌어졌다.
0: 그러니까
1: 네.
0: 금융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행정 행위를 했거든요. 이걸
1: 네.
0: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행위는 한번 하면은 돌이킨다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1: 네.
0: 자기
1: 그러니까
0: 잘못을 그러니까 우범기 시장이나 조지훈 시장이나 같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훈 시장이 지금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대책은 아주 쉬워요.
1: 네.
0: 자광은 뭐 사업할 수 없는 회사라는 걸 이제 다 인정을 하면은
1: 네.
0: 그러면 실권은 실질적으로 자광은 이제 법률적인 관계만 있지 실질적인 관계는 계약의
1: 네.
0: 주체로서는 대주단입니다.
1: 아,
0: 미래에셋
1: 대주단이
0: 증권하고
1: 네.
0: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인데요. 그 주관사하고 전주시가 협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고 바람직한
1: 네.
0: 협상입니다.
1: 그러니까
0: 그걸
1: 지금 협약이 취소된다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문호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시행사인 주식회사 자강의 사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0: 대주단도 그래가지고 기한회의 상실 통보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압류 들어가면 당연히 그냥 바로 기한회의 상실 또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기한회의 상실 이익 상실 됐는데 우범기 시장이 살려졌다가 대주단 그래서 풀었다가 또 다시 자광이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됐으니까 또 기한회의 상실 되고 그러면 그 부동산 PF의 특성이
1: 네.
0: 자광 같은 시행사는 그 자기 돈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자기
1: 그렇죠.
0: 돈 하나도
1: 빚내서.
0: 없었잖아요. 대주단한테 다돈 빌렸잖아요. 처음에 계약 대출 계약을 할때 사업권 양도각서,
1: 네.
0: 사업권 포기각서, 시행사업 이 대한방지 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포기한다. 기한회익 상실됐을 때
1: 네.
0: 그런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아, 이번에도 했습니까, 그걸?
0: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해요.
1: 아, 일반적으로 다
0: 예,
1: 그렇게 한다.
0: 일반적으로
1: 네.
0: 안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너무 큰돈 빌려준 거잖아요. 담보는 기껏
1: 그건
0: 땅인데.
1: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네.
0: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중재를 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 네.
0: 조준 시장이 갈짓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안 하고 전주 시민을 위한 행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 자광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문혁 국장님. 만약에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거나 개발 방향은 뭐 그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0: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1: 네.
0: 조지훈 시장이 지금 갈짓자 행보를 지으면서 잘못하면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대장동 사건이요?
0: 대장동 사건에서도 지금 남욱이나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사고 쳐가지고 문제가 됐지만은 그 전에 C7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1: 네.
0: 그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을 처음에 성남시에 제출하고 각각 나눠져 있는 땅을 다 매입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망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사업권을 남욱 변호사 회사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사건이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지금 자광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사업할 수 없으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만약에 조지훈 시장하고 같이 협상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였다. 근데 이 사업은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이 보시더라도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지 뭐 153층 타워 지을 수 없거든. 뭐 다른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그걸 롯데 그룹이 부산에서 롯데타워 지으면서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1: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업 계획 같은 방식은 진행이 불가능하다.
0: 당연히
1: 네.
0: 불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더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전주시가 대주단하고 협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1: 협상을 해서 뭐 어떤 걸 협상을 하면
0: 생각합니다.
1: 됩니까?
0: 전주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을
1: 그러니까 지금
0: 이끌어갈
1: 그
0: 수 있죠.
1: 토지 주는 그 주식회사 자광이잖아요.
0: 예.
1: 그럼 자광으로부터?
0: 아, 자광이 아닙니다.
1: 아, 자광이 아닙니까?
0: 2018년 10월에 네. 대한방직으로부터 자광이 매입을 했잖아요.
1: 네.
0: 소유권 이전을 받죠.
1: 네.
0: 이전 받고 바로 하나 자산신탁이라는 회사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1: 아, 소유권이?
0: 동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주단들이 그걸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자광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권 포기각서 혹은 사업권 양도각서도 대주단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주단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그러면 전주시가 좀 만약에 이 협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네. 기존의 시행사에게 뭐 새로운 뭐 기회를 주거나 새로운 뭐 계획들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시행과 관련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권리를 네. 갖고 있는 대주단과 네. 협상을 통해서 이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좀 개발할 것인가.
0: 네.
1: 네. 이걸 논의하는 게 낫다.
0: 예.
1: 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주단 같은 경우는 자광이나 롯데건설이 물린 상태예요. 금액은 뭐 원금은 2,350억 원이고 이자는 한 3,400억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대주단 이자가. 그런데 만약에 국매나 경매로 대한방직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다시 아니 일반 공업지역으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천억 원에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 자광으로서는 지금 세금 체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애초에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네. 게 그런 의미인 거죠.
0: 그러면 이제 원금 네. 다 상환해라.
1: 채무자가 네. 지속해서 이자를 낼 수 없다고 네. 판단한 네. 상황.
0: 네.
1: 그게 이제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주단 으로서는 뭐 지금 이 상황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0: 예.
1: 뭐 이렇게 번질 수 있으니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0: 해봤자 네. 해봤자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1: 네. 자 어쨌든 이문옥 국장님은 지금 전주시가 대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셨거든요. 변호사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좀 고려해봐야 될 사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이미 사실은 자광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추진력이나 동력은 좀 상실했다고 보여져요. 이 기한의 상실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뭐 어떠한 경우에 뭐 기한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돈을 빌렸는데 1년 동안 제가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1개월 후에 기한의 상실이 발생을 하면은 1개월 뒤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나랑 이제 계약은 끝났고 돈 내가 돌려준 거 다시 돌려줘.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도나 파산인 거죠. 내 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대주단하고 자광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게다가 토지는 신탁이 되어 있고 사실은 좀 뭐 언제든지
1: 네.
2: 지금 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사실은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뭐 경매를 나가거나 할 수 있는 네.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다만 말씀대로 2024년 12월 30일 협약 때문에
1: 네.
2: 아마 대주단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볼까? 지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주단 입장에서는 밖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다 진행된 거예요.
1: 네.
2: 행정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그 하찮은 시공사나 목포에서 지금
1: 네. 네,
2: 이러는 거지 다 끝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1: 지금 사업 시행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2: 전주시가 네. 만약에 여기서 협약이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협약 어떤 행정행위 할 필요 없이
1: 네.
2: 이제 협약은 종료됐고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 못한다 너랑 이런 공표만 해줘도 사실은 공포에 빠지는 거죠.
1: 그러면 전주시가 이제 대주단과 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부지를 뭐 어떻게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0: 너무 네. 그 전주시가
1: 네.
0: 전주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주시 마음대로
0: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대주단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광이 아니라 대주단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나 공매 전주시도 압류했으니까 공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천억 원에도 안 팔려요. 전주시는 계속 낙찰 네. 한번 유찰되면 10% 10% 이게 떨어져가지고 뭐 지금 감정가 지금이야 용도 변경 안 하고 일반 상업 지역이랑 준주거 지역이라서 한 3천억이지 일반 공업 지역으로 환원 시키면은 그
1: 네.
0: 가격이 뭐 몇백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대주단은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 난 거죠.
1: 그러니까 전주 씨가 키를 쥐고 있다는 말씀은 네. 그걸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네. 공공개발 방식으로 네. 뭐 설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0: 원하는
1: 거고
0: 원하는 대로 전주 씨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 시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면은 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기초 단위가 지방 기초 자치 단체지 않습니까?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협약이 취소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말씀은 이제 사업 시행사의 능력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또 다른 방향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 또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또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도 좀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예, 네, 알아보고 저 방향이 갈 수만 있는 길이라고 하면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별개로도 이제 이 주민들이 이 사업을 기대했던 원초적인 목적은 이제 새로운 투자고 관광 수요가 늘어나서 아, 우리 전주가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상상들을 조금 하셨단 말이에요. 상상으로 끝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제 주민들이 또 찬성했던 이유는 집가 상승. 결국에는 바랄 수밖에 없으니까 개발되면 근처에 있는 우리 집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 역세권 역세권 이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요즘은 숲세권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그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서부 신시가지 개발 자체가 너무 원룸 이런 게 많고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문화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 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세병호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기지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곳처럼 이 서부 신시가지 일대 대형 숲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네. 그거 역시 많은 주민들이 쉬러 오고 외부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주민들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상상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1: 네, 그러니까 만약 협약이 취소된다면이라고 하는 이제 전제 아래 저희가 앞으로 전주시가 어떤 대응에 나서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리한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택법상의 그 5년 시한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또 지리한 줄다리기 또 이런 게 좀 진행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협약이 취소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지 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계시는데 문지연 처장님도 네. 만약에 이게 재검토된다 네. 그럼 좀 어떤 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4: 우선은 어쨌거나 저는 그 시민들이 그 자광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상상에 대한 거를 무참히 지금 집밥 피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자광에 내놓은 그 아파트 계획을 실시기획안에 봤어요. 근데 그 정도의 아파트면 저는 전주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살기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자광의 기대만큼의
0: 530%가 넘어가지 그렇죠.
4: 디자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검토돼야 될 부분은 어쨌거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서부 신시가지에 지금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저는 거기 공간이 되게 숲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녹지 공간은 어떻게 바라볼 건가 바람길은 어떻게 바라볼 건가 앞으로 열섬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통째적으로 같이 봐야 될 공간은 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도로를 먼저 까는 데는 도로가 되게 안 좋지만 이후에 한참 나중에 깐 도로는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서 도로를 깔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도심 저기 서부 신시가지라고 하는 도심 안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인데 이 노른자 땅을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타워 개발이 아닌 다른 뭔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저는 어쨌거나 느껴지게끔 하는 걸 느끼게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문화시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조금 같이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1: 이성국 의원님, 지금 문재인 차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사업 협약을 뭐 취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전주에 과연 어떤 개발이 필요하냐.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방직 문제, 부지 문제 해결 방향. 좀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좀 다시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이성국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어떤 개발이 전주시에 필요할까?
3: 원점에서 다시 차근히 시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 자광이 제시했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자광의 얘기를 많이 믿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허황된 꿈이라는 게 서서히 드러나고 유리가 깨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이 시민들은 니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관객들도 네. 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민간 투자자들의 그 상투적인 아까 말 구설 이 말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민간 투자자가 정말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탄탄한 자금력을 가져와도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천천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마음 한속에는 대형 숲을 만들고 싶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예. 그리고 시민들이 좀 뛰어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서서히 거니는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틀은 다시 처음부터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네.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공공개발을 할 것인가 이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오히려 지금 시점이야말로 시민들과 다시 한번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야기해볼 만한
3: 저도 네. 그때 이문욱 국장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한 번 더 하면서 네. 우리가 정말 속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또 좀 짚고 좀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나눌 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 최용호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아니면 뭐 협약을 취소하던 간에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그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명확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전주시 입장에서 네,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가는 게 필요할 건지.
2: 네. 사실 아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00년대 초에 사실 네. 재척된 거 이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다 되게 2023년 12월 30일 협약에 대해서 되게 좀 놀랐어요. 사실 이 공개공지로 40%를 줘요. 그러니까 공개공지가 어떤 개념인지만 알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업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네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개공지로 타워를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도대체 뭔 얘기? 아까 저는 이문욱 국장님이 거기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니까 아 처음부터 사실은 얘네들은 좀 다른 생각. 타워는 사실은 별로 큰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상한 걸 하는데 오 협약까지 메워지고 그 뒤에 절차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어떤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공개공지를 40%로 주고 여기에다 무슨 뭐 공원에서 만들어서 타워를 만든다는 거가 모르겠어요. 상상력이 좀 뛰어난 건지. 네. 근데 그 뛰어난 상상력을 전주시는 다 받아줬어요. 예. 사실
5: 이 그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공지 제가 찾아봤더니
6: 서울 동대문 옆에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공개공지로 이렇게 혜택 받고 호텔을 지었는데 공개공지에 사람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네.
2: 공개공지도 자기 정원이 메리어트 호텔 안에 일부 부분을 둔 거지 이것처럼 뭐 전체를 뭐 40%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이상한 사업 계획을 다 승인해서 다 절차에 다 밟아놓은 거예요. 네. 사실 반성해야 돼요.
1: 애초부터 지구단위 네. 계획을 세울 때부터 네. 네,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한
2: 이거 이런 걸 받아준 거 자체가 네. 사실 다들 전문가시고 잘 아실 거예요. 저 전문직 그 공무원들도 도시계획 네. 쪽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고 좀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걸 받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정상적인 사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1: 그러니까 전주시가 지금 상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을 향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그동안 진행했던 경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보고 뭐가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잘된 것은 어떤 것인지, 좀 그것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전주시의 바람직한. 네,
2: 정상적인 사업으로 돌려놔야죠. 사실 네. 10년간, 일단 뭐 좀 수염난 사업가한테 지금 놀아난 거 아니에요. 10년간. 네. 사실은 이제 이 사업 자체는요, 기존 어떠한 그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10년 전, 그러니까 2017년, 18년 이때 이제 이 사업과 타워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저거 저 타워 못 지어 막 이런 얘기하면 너는 뭐 반대, 왜 반대해 저걸? 네. 그럼 저기 공장 폐허도 놔두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10년 딱 지나고 지금에 와서는 동시착공, 동시준공 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걸 네. 바꾸자고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 타워 안 짓고 아파트만 짓겠다는 거네. 다 이해를 했어요.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직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 사실 사업의 걸림돌은 자강이 됐고 자강을 제외하고 전주시는 다시 정상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1: 그게 자강이 아닌 대주다운과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다. 네. 이런 설명이시고요. 이문호 국장님도 뭐 비슷한 네. 맥락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한테 네.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중에는 네. 어쨌든 이거 빨리 좀 개발이 되고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매번 예. 논란만 있고 질질 끌고 있고 그 흉물로 그 부지는 방치되고 있고 예. 피로감도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0: 저도 네. 저도 진짜 피곤하고요.
1: 네.
0: 네. 이거 한번 문제 제기하면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그 가장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주시하고 대주단하고 잘 협상하는 겁니다. 전주시가 그 협상에 우위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전주시 우범규 시장이 전주시 빚을 너무 많이 지어놨어요.
1: 네.
0: 다른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지방채 잔액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자치구들은 지방채가 제로입니다. 다.
1: 네.
0: 20몇 개 자치단체. 근데 전주시는 6,800억이 넘잖아요. 금년 말 기준으로. 이 부지 잘 개발해가지고 네. 한 번에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오히려 앞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공개발을 하려면 전주시가 재원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런 전주시의 재정 상황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0: 아 그것도 전주시가 돈 쓸 필요 없어요. 대주단에서 알아서 네. 대주단에서 알아서 돈 빌려주고 그 시한도 뭐 필요하실 때 빌려가세요. 왜냐하면 전주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이 최고등급이거든요.
1: 네.
0: 뭐 삼성, 뭐 SK하이닉스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낮은 금리. 지금 자광은 막 1년에 10% 들어가는데 전주시는 요즘에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4.몇%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전주시가 2%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1: 네.
0: 그 빌리는 기간도 한 달이면 한 달 전주시가 딱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광이 땅을 사자마자 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 넘겼듯이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어요. 네. 대주단이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죠.
1: 대주단으로서는 주식회사 자광보다는 자광을 파트너로 하는 것보다는 전주시를 사업 파트너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네, 수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0: 예.
1: 네, 문재현 차장님,
4: 네.
1: 네, 이제 뭐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갈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그게 거기를 살아가는 이제 그 시민들의 삶의 문제,
4: 네.
1: 도시계획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태의 문제,
4: 네,
1: 네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4: 네, 네.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실은 대한방지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왜 반대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전주시에 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얘기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제대로 된 업자, 제대로 된 시민들이 뭔가 캐지 않아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조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문옥 선생님 10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 우리도 문제제기 했지만 근데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는 시간이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전주에는 뭔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시민들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민들의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장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되게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제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자광 같은 경우도 그 맹꽁이 관련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기적거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사업을 늦게 하는 방향들이었고 예전에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대한방지 문을 열어달라 했는데 문을 끝까지 자광은 안 열었어요. 저는 그때 자광이 해야 될 꽁을 찼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자체가 맹꽁이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키는 거 제대로 지키고 그다음에 건설업자든 아니면 개발업자든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서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주는 게 그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맹꽁이야. 맹꽁이가 그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4: 예, 환경단체에서 네. 맹꽁이를 지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요. 맹꽁이는 지켜야 될 법정 보호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안 하면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문제제기를 해서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법정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사업이 길어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고 싶네요. 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사법처리까지 되죠?
4: 네?
0: 맹꽁이 네. 사법처리까지
4: 되는 네. 사법처리 돼요.
0: 벌칙도
4: 뭐, 있고요. 네, 아무튼 비용도 다 있고.
1: 아, 해도 그렇습니다.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에요.
4: 그게 아니고요. 네. 만약에 안 하면 네. 위반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지방환경청에 그러니까 환경 그러니까 기후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식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이식 대체 서식지를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를 다 보고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네. 네.
1: 자, 이제 마무리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는 이성국 의원님께. 예, 이 질문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시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전주시장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해 가실 건지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죠.
3: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두가 다 지켜봤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 검토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주시 의장이라는 직함이 또 있으니까 의장단에서 또 얘기를 긴밀히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할 거고요. 일단은 아직 9월 28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추석이 지나고 갑자기 착공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전주시 행정에서 해야 될 조치는 분명히 전부 다 해야 할 것이다. 안 한다고 하면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1: 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 공식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고 관련 논의도 좀 진행해 나가실 거다.
3: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민들을 찬반 논란에 입사하게 만들었고요. 뭐 개발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았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 동시착공, 동시준공이 아닌 이 단계적 개발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처음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투기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지 전주시는 또 어떤 판단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할 때 이 문제도 바람직한 방향에서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문제 다뤄봤습니다. 네 분의 패널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명절이죠? 이렇게 수요일이 반가운 날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동을 많이 하고 하는 명절이니까요. 지금도 차 안에서 이동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벌써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항상 말하죠. 오늘은 놀자.

빙고 거북이였습니다. 찬양이 거북이처럼 밀리더라도 빙고 맞은 느낌으로 즐겁게. 아,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추석 연휴의 전날이죠. 수요일. 어떻게 좀 고향에 다 가셨나요? 아니면 뭐 고향에 안 가, 물론 이제 고향에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사실 이제 고향을 많이 가니까요.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고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오늘은 좀 빠른 노래로, 신나는 노래에서 멘트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래 위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찬이부터 갈까요? Tears.

네, 엘비스 더 폭스 셀렙으로 미미미 듣고 왔습니다. 엘비스는 노르웨이 그룹이죠. 아, 노르웨이 2인조 그룹이고 셀렙으로 가면 러시아. 아, 그러고 이렇게 두 나라가 추운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노래인데 아, 노래 자체 가사가 좀 재밌죠. 계속해서 한번 좀 달려볼까 합니다. 테크노큐의 펍 펌업, 아, 어우, 죄송합니다. 펌업, 업, 더, 잼. 아, 영어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툰스 앤 아이의 댄스 먼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법업전쟁 데크로트로닉 돈세나이의 댄스 먼키 듣고 왔습니다. 아, 영어 발음 이렇게 안 좋을까요? 아, 어렸을 때 좀 공부 좀 할까? 아, EDM 한번 갈까요? 모던 토킹입니다. 체리 체리 레이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6666 암목 To Unlimited Twilight Zone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밤을 줄을 세웠던 노래들입니다. 아, 테크노가 한참일 때 이 노래가 나오면서 백호동 소리 같은 삐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줄을 서요. 아,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건데. 아, 그리고 저 이 노래들이 아무래도 좀 예능 프로에서 댄스 신고식을 한참 많이 했을 때 거의 나왔던 노래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요. 네. 아유입니다. 가을 아침.

아이유 가을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아,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온 식구들이 같이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할 때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사진.

드래곤프라이 사진 뜨고 왔습니다. 라디, 디어, 브라더슈, 주영이 함께 부른 너를 그리다. 아,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까지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그리다 라디 디어 브래더슈 주영이 함께 불렀던 노래고요. 아, 스탠딩 개그 리틀 스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길가에서 이 노래를 평생 불러주면 아주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명절을 맞이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포근한 기분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조상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뿌리 어찌 뭐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나랑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내가 공유했던 나만의 있던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게뭐 이제 혈연 관계만으로는 가족을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폭넓고 주위를 바라보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전주 우리 동네에도 뭐 타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도 같이 이 추석에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은 뭐 크게 뭐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뭐좀 부족한 거 있으면 나도 부족하지만 제 같게 채워주고 느끼는 게 진정한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뭐 전라북도 뭐 저희 전주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함께 살고 있잖아요. 다 함께 사는 나라. 대한민국 화이팅. 아유, 후딱 가서 저도 전을 부치던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노동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우, 퇴근하기 싫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도톰해진 뱃살은 반드시 연휴와 함께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으로요. 로시의 파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명절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 편안한 명절 연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구였습니다.

me out. Bring me out. Oh. Bring me ou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청춘의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입니다.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어느덧 쌀쌀해진 9월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정오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꽤나 쌀쌀합니다. 정오의 햇빛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뜨거운 빛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이젠 겉옷을 챙기는 게 어색하지 않은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등학생은 개학을, 대학생은 개강을, 9월은 새학기의 날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학했다고 신나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강을 맞이했습니다. 제 방학 대체 어디 간 거죠? 방학에도 이것저것 준비하고 활동하다 보니 황금 같은 방학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성장할 수 있던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업에 계신 방송인분들이 연출해주시는 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끼를 펼친 것과 처음 사용해보는 촬영 장비들을 공부해 직접 촬영을 하며 성과를 낸 것입니다. 영상을 만든다 해도 항상 출연과 진행만 하던 제가 출연을 넘어서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인 촬영과 편집을 배우고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여름방학 두 달이라는 단기간 내에 속성으로 배우고 성장한 탓인지 이제 일상적으로 가볍게 제작하는 것은 꽤나 능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방학에도 우리 청춘 기록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청취자분들과 만나뵐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외에도 개강을 앞두고 저는 제 커리어 로드맵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복수 전공인데요. 진행자인 저 김세은은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이며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은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말고 또 어떤 전공을 배우기로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법학을 배우고자 결정했습니다. 법학?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로가 워낙에 확고했기에 딱히 복수 전공을 선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어차피 졸업학점까지 채워야 할 학점들을 계산해보면 전공학점으로만 모두 채울 수 없으니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새로운 전공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제 적성과 흥미, 그리고 먼 훗날 언론인으로서 실제 직무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탄탄한 기반이 될 배경 지식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개강 후 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며 미리 차차 적응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과목이나 수강하며 배우고 있어 만약 법학이라는 학문이 제 적성과 맞지 않으면 이 선택은 틀린 선택이 될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지난달에 했던 약속처럼 틀렸을지언정 선택에 대한 후회와 걱정 대신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직 개강한 지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나름 재밌고 잘 적응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첫 출발처럼 여러분의 9월 역시 새롭고 설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던 불안과 답답함을 이곳에서 시원하게 털어두고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청춘인 진승아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첫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소쿠리클럽의 테이크 온.

지소크리 클럽 테이크 온 듣고 오셨습니다. 지소크리 클럽 이름이 참 독특하네요. 자, 그럼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춘인데요. 신문기사 속에서, TV 프로그램 속에서, 책 속에서 발견하고 기록하고픈 청춘들을 모아 모아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에는 어떤 청춘이 있었을까요? 앞서 우린 함께 지소크리 클럽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에 지소크리 클럽이 온다고 하는데요. 오는 18일 전주의 덕진공원이 청춘의 무대가 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덕진공원 일원에서 2026 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제 속에서 주무대인 조이프 스테이지에 지소크리 클럽 등 청년 예술인 공연을 비롯해 독립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지소크리 클럽을 이 축제 속에서 만나볼 수 있군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는데요. 조이프 하이파이브, 청춘의 교차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사전 공모를 거쳐 선발된 10명의 청년축제 기획단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운영 전반을 주도해 또래 청년들의 최신 취향과 실질적인 관심사를 행사 전반에 생생하게 담아낸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사장인 덕진공원 1호는 수변공간과 전통시설, 잔디마당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8개의 특화공간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손도장과 그림으로 대형 작품을 완성하는 하이파이브 월과 노메딕 서학예술마을 등 지역 창작자 및 청년 농부가 참여하는 로컬 커넥트 존도 운영됩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놀거리만 있는 축제는 아닙니다. 전주시는 이번 축제가 단순한 유흥성 축제를 넘어 청년들의 진로와 미래 기회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 라운지에서 휴비스, 전주페이퍼, 창의에탄올, 대관기업 등 지역기업 담당자들이 나와 직무 채용 상담을 진행하고 전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이음전주, 주거 노무 상담 등 맞춤형 정책지원사업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숙 시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축제는 편안하게 쉬고 즐기며 새로운 사람과 지역 콘텐츠를 만나고 미래에 필요한 기회까지 얻어가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와, 이번 축제 정말 기대되는데요. 보통 청년 축제라고 하면 청년에 걸맞게 즐겁게 불태울 수 있는 놀거리 위주로 구성되기 마련인데 이번 청년 축제에서는 나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존도 마련되어 있다니 정말 뜻깊은 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전북은 정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많이 선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법이 전주에서는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제1회 전북 사잇길 청년인권 영화제인데요. 올해 첫 회를 맞는 전북 사잇길 청년인권 영화제는 공감, 인사이드, 곁에서 안으로라는 주제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상영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과 인권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제에서 인권과 평화 등 사회적 의제를 향한 청년들의 해석이 담긴 작품 20여 편이 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화제의 공식 트레일러 제작을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트레일러는 영화제의 오프닝으로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제작 인원들이 영화제 개막식에서 소개되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청년 인권 영화제, 사회적 의제들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첫 출발을 우리 지역의 대학생 청춘들이 도맡았다니 괜스레 저까지 뿌듯해집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류 날씨의 요정.

신인류 날씨의 요정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 속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 지역 전주 속 청춘들의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00세 시대라는 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100세 시대라는 말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오는데요.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난 요즘, 과연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저 역시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곡성군에서 이번 9월 2일 제15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잔치 속에서 주목받은 건 바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옛날 교복을 단정하게 맞춰 입고 수십 년 전 청춘의 설렘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장수 부부들의 입장 퍼레이드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순창군, 광주 통합특별시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등 호남의 대표적 장수고을 4개 군이 뭉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파크골프, 게이트볼 대회 종목 체육대회를 열어 200여 명의 어르신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뜨거운 열정을 뿜어냈습니다. 현장을 메운 400여 명의 장수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단순히 나이듦을 축하받는 수동적인 자리로서 축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닌 어르신들을 삶의 주인공으로서 활기차게 웃고 즐기는 모습을 통해 건강한 노년이란 어떻게 증명되는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와, 행사가 가지는 의미가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년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 깊은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100세 시대 속에서 노년기를 어둡고 무겁게만 생각하면 우린 힘든 과제를 안고 있는 나날이 너무 길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발 더 밝게, 한 걸음 더 활기차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지금도 제가 원하던 직업적 삶을 마무리 짓고 은퇴 후엔 무엇을 하며 여생을 보낼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제 취미인 기타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서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며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장르도 락, 블루스, 팝 등 다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무대에도 서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도전 앞에서 큰 용기를 내는 제가 있겠지요. 제가 상상하는 은퇴 후의 삶처럼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을 한 또 다른 청춘이 있습니다. 바로 38년 동안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EBS FM 라디오에서 10여 년간 고교 영어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 한경신 씨인데요. 한경신 청춘께서는 은퇴 후 대학 졸업 무렵 품었던 60세가 넘으면 다시 대학에 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행했습니다. 평생 영어를 가르쳐온 한경신 청춘께선 못할 것도 없잖아 라는 생각과 함께 은퇴 후 미국 대학생이 되어 먼 타국에서 새로운 일상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한경선 청춘의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는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한경선 청춘께선 그동안의 인생 경험이 있어서인지 젊은 친구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한다 말한 한경선 청춘처럼 우리 청춘기록의 청춘들 역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든 도전했으면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조건도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꿈을 놓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꼭 그 꿈을 실행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고 사회가 정한 길잡이는 참고만 하며 나만의 내 삶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을 마칩니다.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에서는 꿈을 찾아가는 청춘, 진승아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 늦잠, 이희상 원더월, 최유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이달의 청춘인데요. 달마다 게스트를 초청하거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 중

0: 답변 청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의 청춘은 벌써 7번째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9월의 청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9월의 청춘은 꿈을 찾아가는 청춘인 진승아님을 모셨습니다. 승아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승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확실한 꿈은 없지만 꿈을 위해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대학생 진승아라고 합니다.
0: 승아님 흔쾌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춘기록 프로젝트에서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봅시다. 아직 확고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모습이 대단하신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어떨 땐 막막할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새로우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새로운 제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0: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승아님, 승아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1: 저는 사실 깊게 무언가 생각하기보단 그냥 뭐라도 해보자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땐 항상 꿈이 많았고 스스로의 목표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커갈수록 현실은 꿈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느샌가 그냥 주위의 인식에 따라서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와서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계속 한 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감에 그냥 해보자 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방향들을 잡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주저하는 것보단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죠.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시작하고 진행함에 따라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승아님은 그럼 일단 해보며 자신의 방향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1: 네, 저는 우선 1, 2학년 때는 학교 내에서 학생회로 활동하며 무려 200명 정도 수용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전공은 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 관련 분야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는 전공생들과 함께 활동해보고 싶었고 2학년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약 4개의 공모전과 2개의 대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주로 브랜드 마케팅이나 광고 홍보 아이디어를 기획하였습니다. 비록 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팀원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고 브랜딩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가지 대외활동을 통해 관심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한 SNS 마케팅 에디터로 활동하며 매월 릴스 업로드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마케팅 방법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해외 안전여행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우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니 정말 바쁘게 살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금까지 그냥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부담을 내려놓고 도전하는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승아님께서는 그냥 해보자 보다 뿌리를 뽑아보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전공이 공학 계열이신데 좋아하는 것을 찾다 보니 마케팅, 홍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군요. 전공과 다른 분야인 마케팅 관련 대외활동들을 수행하며 숏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경험했던 일들 중 뿌듯했던 경험들이 있나요?
1: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외활동인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 줄여서 해안서를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해안서는 안전여행 정보를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콘텐츠화하는 활동입니다. 일단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만한 활동이지만 저는 특히 마케팅이나 콘텐츠 제작을 처음 경험해보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콘텐츠를 만들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해안서의 가장 큰 장점은 팀원들과 직접 SNS 계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달 팀 미션과 개인 미션을 하나씩 수행하는데 운영 사무국에서 제시한 주제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사이트, 디자인, 콘텐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팀과 우수 개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팀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미션을 수행할 때에도 팀원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해주며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공항 캠페인과 같은 큼지막한 공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우수팀으로 선정되면 해외 탐방의 기회까지 주어지니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겐 너무나도 좋은 활동이자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0: 우와,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 줄여서 해안서 활동, 듣는 저도 너무 흥미로운 활동인데요. 저도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특히 우수팀 선정에 해외 탐방 기회가 무척이나 달콤해 보입니다. 승아님께서 해안서로 활동하시며 제작한 쇼폼 영상들도 봐봤는데 해외여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순간들을 실제 자신의 경험과 접목하여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해결 방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구성의 흐름을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승아님께서 꼭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뿌듯한 마음으로 해외 탐방까지 가실 수 있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달의 청춘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님의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B.I. 다음 생.

0: 비아이 다음 생 듣고 오셨습니다. 승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도전들을 하며 성장하고 계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며 새롭게 알게 된 승아님의 모습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1: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도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제 모습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일을 할 때 파워 제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극피 성격인데 일 관련해서는 혹시 놓친 일정이 있을까 걱정되어 보통 한 달 내에 활동별 계획을 미리 짜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 계획에 맞춰 전날 저녁에 다음날 할 일을 정리하고 납니다. 두 번째는 항상 팀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나갔던 공모전 대회 활동에서 주로 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꼼꼼한 편이긴 하나 처음엔 마케팅 분야를 너무 모르다 보니 팀장으로서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진행한 활동마다 제가 팀장이었더라고요. 사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짜두시고 세부 계획을 또 짜두신다니 정말 꼼꼼하신데요. 그렇기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6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셨던 거군요. 승아님께서 어떻게 단기간에 많은 일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꼼꼼한 비하인드가 숨어져 있었군요. 게다가 모든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아 수행하셨다니 그 중압감 역시 크셨을 텐데 엄청나십니다. 아마 팀원분들께서도 승아님의 그런 꼼꼼함을 한눈에 알아채신 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도전하며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승아님입니다. 하지만 승아님, 두려움을 깨고 도전하라고들 하지만 모든 도전의 순간들을 겁없이 도전하기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승아님께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불안했던 순간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 저는 주변 친구들은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는데 저만 기껏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해놓고 너무 늦어지거나 실패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편입 등등 시작도 못해보고 고민만 하다 벌써 몇 년이 흘러버렸고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볼래? 나이 들어서 해볼 수 있겠어? 라는 말씀을요. 이게 진짜 단순한 말인데 저에겐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조차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작은 고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져도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라고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조차 자신이 좋아하는 것, 꿈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 청춘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불안한 순간에도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잠깐이지만 오늘 승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는 승아님께서 이미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승아님의 길을 저희 청춘기록 프로젝트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승아님, 앞으로 더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1: 네, 우선 저는 아직 마케팅 홍보 관련 분야의 전공도 아니고 경험도 적기에 꾸준히 공모전 수상 경험과 대외 활동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외국어 배우는 거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교환학생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오, 교환학생 좋네요. 해외 안전여행 서포터즈로 활동하신 승아님께서는 교환학생을 가셔도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아님과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아님께서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1: 네, 이건 사실 요즘 저 스스로에게도 물으며 답을 찾고 있는 질문인데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입니다. 친구들한테 막상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행복이라고 하는데 막상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물으면 다 머뭇거리다 답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돈을 많이 벌고 미래에 편하게 살고 싶다. 어떤 친구는 그냥 자유롭게 해외 다니며 살고 싶다. 어떤 친구는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싶다 등등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0: 네, 승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모두 행복하려고 삶을 삽니다. 그 누구도 불행해지려고 삶을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심하게 갉아먹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괴롭진 않은지 항상 질문하며 현재를 살피는 것 같습니다. 승아님과 함께 질문드리며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을 마칩니다.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파이에요. 오렌지.

스파이에요. 오렌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새 청춘기록 프로젝트 마지막 코너, 새겨라 청춘 시간입니다. 새겨라 청춘 코너에서는요, 방송을 마치며 청춘기록 프로젝트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문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문장은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후회가 뒤따르지만 다른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다였죠. 항상 뒤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앞만 보자라고 말하며 한 번이라도 적게 뒤돌아보기로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한 달이 되었나요? 저는 이번 한 달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방송을 열며 저는 이번 한 달 개강도 하고 복수 전공도 선택하며 어쩌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선택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선택을 내리기 전과 후로 이것이 잘한 선택이 맞는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약속들을 떠올리며 제가 한 선택들에 대해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려고 노력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9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9월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문장은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한 말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조바심 때문에 속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하고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도 있죠. 사실 이 말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속도는 방향을 동시에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크기의 개념은 속력이죠. 우리가 급급하게 목매는 속도에는 사실 내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한 방향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해도 방향이 없다면 그것은 빠른 속도가 될 수 없겠죠? 결국 다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등학생 때는 어서 진로를 정해서 대학에 진학할 과를 정해야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취업 준비를 위한 촘촘한 커리어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이 나이엔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나이대쯤엔 이 정도는 다 해놔야지 라는 말은 점차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혹여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촘촘하게 정한 계획을 모두 수행하고 정해진 나이에 바라던 목적지에 간다 한들 그곳이 언제까지나 옳은 곳일 수 있을까요? 계절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내 몸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까지고 고정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황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모두 달라진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답이 내 삶의 정답과도 일치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빨리 가는 것 역시 정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빠르게 달려나가다 멈춰서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9월의 청춘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이었습니다. 10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 늦은 오후 공원 산책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토리 한 개가 툭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순간 아, 가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여름 햇살이 남아있고 낮에는 제법 덥기도 한데 오는가 싶으면 금세 가버리는 게 가을 아닌가 싶습니다. 계절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또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노래 한 곡이 마음에 들어오고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오르고 평소에 지나치던 풍경이 유난히 예뻐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는 마음이 조금 쉬고 싶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다정한 테라스 오늘 한 시간은 마음의 신호를 받아들여 함께 쉼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한 편의 시를 만나고 잠시 잊고 있었던 내 마음에도 따뜻한 안부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창밖에 바람이 불고 있다면 그 바람도 잠시 함께 들여놓으시고요. 여기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정한 테라스의 진행자 여울 윤인순입니다. 9월의 오후 무언가를 추억하기에도 좋고 무언가를 조용히 떠나보내기에도 좋은 시간이죠. 먼저 따뜻한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피아노 선율로 오래된 기억 속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고 다음 곡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생각하게 하는 음악입니다. 리차드 클레이드만의 아들인 너를 위한 발라드 그리고 사라 브라이트만의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드만을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이죠. 1970년대 후반 발표된 이후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곡이기도 한데요. 가사가 없는 피아노 연주곡인데도 참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풍경일 수도 있겠죠. 이어서 들으신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이 곡은 원래 이탈리아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곡으로 시작했는데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 부른 버전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이 되었습니다. 제목대로라면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라는 뜻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꼭 끝이라는 의미만은 아닐 테니까요. 지난 계절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우리도 때로는 어제의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9월의 셋째 주, 여러분은 무엇을 보내고 또 무엇을 새롭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 질문 하나를 마음에 살짝 담아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음악을 골라봤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음에 내려앉기도 하죠. 첫 번째 곡은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게 하는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이루마의 Kiss the Rain.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막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을을 노래한 곡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같이 듣겠습니다.

이루마가 연주한 피아노 곡과 가을을 기다리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계절은 해마다 돌아오는데 그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가을이어도 어떤 해에는 설레고 어떤 해에는 쓸쓸하고 또 어떤 해에는 그저 편안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나온 시간만큼 계절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지는 것이겠죠. 다음은 시 한 편 만나보겠습니다. 시 한 편 천천히 읽는 동안만큼은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셔도 좋고 차 한 잔의 향을 느껴보셔도 좋고 그저 눈을 감고 목소리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정한 테라스에 와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을 시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의 노래 김대규.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면 가을이다. 떠나지는 않아도 황혼마다 돌아오면 가을이다. 사람이 보고 싶어지면 가을이다. 편지를 붙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주머니에 그대로 있으면 가을이다. 가을에는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결에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떠나보낸다. 주여 라고 하지 않아도 가을엔 생각이 깊어진다. 한 마리의 벌레 울음소리에 세상의 모든 귀가 열리고 잊혀진 일들은 한입 낙엽에 더 깊이 잊혀진다. 누구나 지혜의 거린이 되어 경험의 문을 두드리면 외로움이 얼굴을 내밀고 삶은 그렇게 아픈 거라고. 그래서 가을이다. 산자의 눈에 이윽고 들어서는 죽음. 사자들의 말은 모두 시가 되고 멀리 있는 것들도 시간 속에 다시 제자리를 잡는다. 가을이다. 가을은 가을이란 말 속에 있다.

김대규 시인의 가을의 노래였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면 가을이다. 참 인상적인 첫 구절이지요. 가을이 되면 우리는 왜 이토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질까요? 아마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그리움과 추억을 살며시 깨워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에서 가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죠. 누군가 보고 싶어지는 마음,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잠시 일상을 벗어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까지 그 모든 마음을 가을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시인의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이야기를 만나는 듯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누군가가 보고 싶고 지난 날이 문득 그리워지는 계절. 그래서 가을은 참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가 봅니다. 여러분의 올 가을에는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꼭 먼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길을 천천히 걸으며 가을바람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테니까요. 그냥 걷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이 말랑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이어서 음악 들어보죠. 먼저 조용필의 걷고 싶다. 그리고 이어서 가을이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입니다. 두 곡 들으시면서 잠시 가을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음악 들으셨습니다. 걷고 싶다를 들으니 정말 어디론가 천천히 걷고 싶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직 10월이 오기도 전인데 마음은 벌써 가을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과 시는 참 닮았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을 노래가 대신 전해주기도 하고, 시 한 편이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다정한 테라스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 속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분위기를 바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가을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풍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작은 이야기를 여우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길에서 만난 풍경 하나.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유난히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행나무 아래를 걸을 때도 그렇고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지날 때도 그렇고 논과 들판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빨리 지나쳤던 길인데 가을이 되면 괜히 한 번쯤 멈춰서게 됩니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 하나, 바람이 흔들리는 코스모스 한 송이, 저녁 무렵 길게 늘어진 그림자까지 별것 아닌 풍경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풍경 자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풍경을 누구와 함께 보았는지,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겠죠. 어릴 적 부모님과 걸었던 길, 친구와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던 길, 누군가를 기다리며 한참 서 있던 길, 길.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의 모습은 달라져도 그때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길을 걷다 보면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잠깐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참 좋았지.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나도 참 젊었었구나.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계절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선물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에게 잠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계절.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하는 계절. 여러분도 오늘 방송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금 천천히 길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늘 지나던 길도 가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지?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참 따뜻한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음악 듣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면 가을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죠. 어쩌면 가을은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그리움과 여행의 마음을 깨우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느꼈던 떠남의 마음을 음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이탈리아 칸초네의 대표적인 명곡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입니다. 밝고 힘찬 선율을 듣고 있으면 가을 햇살 아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주는 노래 조시 그로반의 유을에 잊으며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잠시 마음을 쉬어가시죠.

마음까지 열어주는 음악 두 곡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다정한 테라스에서 여울 윤인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편의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시는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루의 시간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젊은 날을 하루의 한낮을 지나 인생의 오후에 들어선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저물지 않은 시간,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노을,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 여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3시에서 5시 사이. 도정한. 산 벚나무 잎 한쪽이 고추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에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다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젊은 욕심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 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방금 들으신 시는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시를 듣고 나면 마음에 오래 남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참 깊은 말이죠.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루의 시간에 빗대어 바라봅니다.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인생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가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찬란한 노을을 만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시라기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잘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벌레 먹은 자국처럼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도 있겠죠.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내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오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시를 낭송하면서 제게도 아직 남아있는 몇 시간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시를 나누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몇 시쯤을 지나고 계신가요? 3시이든 4시이든 혹은 5시에 가까워졌다고 느끼시더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저녁이 오기 전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노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아주 특별한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토코어인데요. 약 4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숨어져 있다고 해요. 일부 연구에서는 적어도 40만 년 동안 지표와 전혀 접촉하지 않는 채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빙하란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시간을 얼음 속에 켜켜이 쌓아두고 있는 지구의 가장 오래된 기억 저장소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과거 지구의 공기, 화산 폭발 흔적, 심지어 수천 년 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는 이 오래된 기억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이는지 뼈아프게 목격했습니다. 네팔에서 거대한 빙하와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오랜 세월 산을 지탱해온 얼음과 바위가 한순간에 쏟아내리며 거센 급류와 토성류가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빙하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고 이 녹아내린 물은 해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우리의 식수와 식량, 삶의 터전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지구의 오랜 기억 저장소인 빙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그로운 체육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오늘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의 키워드는 바로 빙하입니다. 네팔 참사를 계기로 빙하가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녹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사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 랑탕 류룽 봉우리 근처에서 폭 600m가 넘는 빙하 덩어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음과 암석이 1200m 넘게 수직으로 쏟아지면서 계곡을 덮쳤고요. 이게 하천의 흙과 물을 끌어들이면서 거대한 흙탕물 홍수로 커졌습니다. 강물 수위가 단 몇십 분 만에 8에서 10m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최소 300명이 넘고 실종자는 1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사고 며칠 전 위성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빙하 표면에 있는 변화라든지 갈색으로 변한 융빙수, 그리고 안반 사면으로 번지는 균열이 조금씩 찍혀 있다고 해요. 히말라야 아래 빙하호 2,300여 개 가운데 21개가 이미 붕괴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빙하가 대체 지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큰 사건이 되는 걸까요? 일단 빙하는 지구 육지 면적의 10%를 덮고 있고요. 남극과 북극 대륙뿐 아니라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와 같은 고산 지대에도 있습니다. 이 하얀 얼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반사판 역할인데요. 태양빛을 우주로 다시 튕겨내서 지구가 과열되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얼음이 줄어들면 반사되던 자리에 어두운 땅이나 바닷물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녹을수록 더 빨리 녹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빙하는 거대한 물탱크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식수와 농업 용수로 쓰고 있고요. 전 세계 관계 농업의 3분의 2가 빙하 유실에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는 갠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 같은 아시아 주요 강들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빙하는 산사태나 눈사태 같은 재해를 막아주는 자연댐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네팔 사고처럼 그 자체, 댐 자체가 무너지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무엇일까요? 우선 세 가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물 순환이 깨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녹으니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넘치고 홍수가 잦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이 빙하 자체가 고갈되면서 강물이 마르는 물 부족 사태가 온다고 해요. 실제로 히말라야 빙하는 2000년 이후 두께가 매년 평균 73cm씩 얇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2000년 이전에는 연간 34cm였으니까 속도가 두 배 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빙하호 붕괴 같은 돌발 재해가 늘어나는데요. 빙하가 녹은 물이 계곡에 고여서 빙하호를 만드는데 이 호수를 막고 있는 게 얼음과 흙으로 된 자연댐이잖아요. 그런데 온난화로 얼음이 약해지면 이 댐이 갑자기 터지면서 이번 네팔처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기후연쇄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장 크게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잠시 뒤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빙하가 녹았을까요? 실제 숫자를 보면은요, 세계 빙하 감시 기구에 따르면 1975년부터 최근까지 50년 동안 사라진 빙하가 약 9,000 기가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 기가톤이 10억 톤이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두께 25m 얼음으로 환산하면 독일 국토 면적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녹아내린 면적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기온이 더 오르면 얼마나 더 녹을까요? 파리기후협정 목표대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도 이미 지금 있는 이 빙하의 3분의 1은 소멸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칼리만조로 요세미티 빙하는 아예 사라지고요. 21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알프스 빙하의 90%가 없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려는 1.5도라는 목표가 왜 그렇게 절박한 숫자인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은 얼마나 올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요?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대략 20에서 25cm 정도 상승한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199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3.2mm씩 오르던 게 최근에는 연평균 4에서 5mm대로 올라섰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더 무겁습니다. IPCC는 지금처럼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1m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00년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뿜뿜 뿜는 이 시나리대로 그대로 가자면 2050년대까지는 25cm, 그리고 2100년까지는 최대 82cm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오르면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자, 해수면이 오르면 단순히 바닷물이 조금 차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저지대 해안 도시들이 침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몰디브나 투발루처럼 평균 해발 고도가 2m도 안 되는 섬나라들은 국토 자체가 이미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풍 해일의 피해도 훨씬 더 커지는데요.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태풍이 오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방파제나 제방을 넘는 올파가 훨씬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IPCC는 21세기 중간쯤 되면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극한 침수 현상이 저지대 해안에서는 매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관하지 않는데요. 해수면이 1m 오르면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국토가 침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산, 인천과 같은 해안 도시들의 항만이라든지 해수욕장, 산업단지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에서 녹는 얼음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 드리는 거지만 지구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팔의 빙하가 녹는 속도와 우리 식탁 그리고 우리 동네 해안선은 같은 원인, 같은 시간표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들,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 에너지를 아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분명 의미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과감하게 세우고 실행해야 하고요. 기업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 방식 자체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개인의 실천과 정부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우리가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 이야기를 했지만 기후변화는 사실 우리 밥상 위에도 똑같이 와 있는데요. 올여름 유난했던 폭염, 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토종씨앗 농부 이종란님과 함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종란입니다.
0: 너무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1: 아, 올해 너무 뜨거워가지고 농사 짓느냐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요.
0: 네. 이제 좀 선선한 바람이 저녁에 좀 불어오는 것 같은데 이 네. 날씨 변동이 워낙 심해서 가을이 왔다가도 또 한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시 더워졌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날씨가 좀 예측 불가능한데 자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1: 아, 본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씨앗 받아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 이종란입니다.
0: 네, 지금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그리고
1: 여기는
0: 어떤
1: 전주 완주 고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0: 네,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나요?
1: 아, 네, 저는 잡품종 소량 생산에 농사를 짓고 있고 저 농사부터 제 밥상에 오르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 형태의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토종 씨앗을 받아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이종란님이셨고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오셨을 텐데 이 농부가 체감하기에 오늘 여름 날씨는 좀 예전과 다른 것 같죠? 어떻던가요?
1: 아, 예전과 많이 다른 게 그 더위를 먹어서 몸이 막 열이 나는 그 체온 온도가 일단
0: 네.
1: 엄청 올라가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
0: 네네.
1: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엄청 산물에 들어가도 몸이 막 그 열이 나서 안 식는 이런 경험을 올해는 되게 몸소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몸으로 네. 체감하는 게. 그리고 저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도 해가 뜨자마자 뜨거워가지고
0: 네.
1: 일하기가 매우 힘든. 예전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뭐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오전에 일을 해도 까딱 없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는 엄청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0: 네.
1: 그 뜨거워지는 그 아침 오전에 그 네. 온도가 한 8시만 돼도 일을 못할 정도고 저녁에도 한 6시, 예전에는 3시면 오후 일을 나가는데 지금은 6시에 나가도 이 온도가 안 떨어져서
0: 네.
1: 아,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아져서 이거 농사를 질 수 있을까? 순간순간.
0: 네.
1: 네, 그러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뜨거웠어요.
0: 네. 지금 오늘이 뜨거웠어요. 네, 9월 초반 이제 초순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오후의 날씨도 거의 27도, 28도 사실은 네네. 이게 한낮의 날씨여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네. 거의 6시가 넘는 해가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만큼 올해 가을 작황이 좋아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작물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빨라지고 좀 더 빨라지면서 이렇게 뭐랄까 단축된 그런 거였고 이제 체감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제 그 농부님들의 어떤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폭염 속에서 작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그 봄에 그 육묘 작업부터 하는데 이제 봄에 육묘 작업 감자 막 이런 거를 하는데 모를 길러요.
0: 네.
1: 모를 기르는데 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가 그 스마트팝이나 이렇게 시설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우스 한 50평, 60평에서 이렇게 모를 길러내는데 그 너무 뜨겁고 습하니까 얘네들이 녹아나서 엄청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감자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그 수확량이 많이 올해는 떨어졌어요.
0: 네.
1: 이그한달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5월 말부터 6월 거의 말, 5월 감자 수확하기까지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수확량이 한70% 정도, 한3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0: 네.
1: 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네들이
0: 네.
1: 성장도 못하고, 그나마 비가 와서 성장을 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순서대로 익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익어버려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고추도 수확량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0: 네.
1: 이제서 비가 이제 좀 자주 오고 하니까, 이제 고추가 살아나서 달리기는 하는데, 이제 달리면 고추가 안 익거든요.
0: 네,
1: 빨갛게
0: 그렇죠.
1: 안 익어요. 예. 네. 그래서, 생각했던 수확량을 못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체감하는 게 뭐냐면, 호박이 안 열려요, 호박이.
0: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요?
1: 네, 호박이 너무 뜨거워서 호박하고 오이가 정말 많이 달려가지고 비만 오면 쑥쑥쑥 크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건데,
0: 여름철, 네.
1: 네, 여름의 음식인데, 저도 호박을 몇개못 따먹었어요. 오이도 안 열려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런 게 되게 체감적으로 오고, 이제
0: 네.
1: 벌레나 이런 것들도 되게 극성을 피워서,
0: 네.
1: 저희 이제 약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돈부풍이나 이런 거는 메뚜기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갈궈 먹어요. 예, 그래서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다른 농부님들도.
0: 네. 근데 이렇게 그 지금 과거의 방식으로 저기 작물들을 키우잖아요. 방금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호박이나 오이 이런 것들은 거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그 과거의 관행 농업식으로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슈퍼에 가면 사실 오이나 말씀하신 호박이나 사실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시설 재배를 통해서 수확한
1: 그렇죠.
0: 것인데 앞으로 이제 땅에서 우리가 먹는 것들은 땅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속 가능할까요?
1: 되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에
0: 네.
1: 이제 보고 있거든요.
0: 네.
1: 선선해지는 가을에 이제 막 열릴 수 있을까,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먹는 거고, 근데, 올해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0: 아,
1: 올해,
0: 그러니까요.
1: 얘네들이 선선해지면, 또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선선해지면 바로 이제 가을이 짧아지면서 겨울이 오는데, 그 과거에 우리가 그 날씨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던 그런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저희도 하면서,
0: 네.
1: 네, 되게 고민이 되고 방법을 막 찾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더 빠른 어떤 그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더그 수확 기간이 좀 짧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을 또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네.
0: 네.
1: 고민,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0: 네.
1: 네,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맡겨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먹어야 될지,
0: 네.
1: 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지, 되게
0: 네.
1: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0: 그렇죠. 근데 갑자기 무슨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 왔지만 이렇게 진짜로 와 버렸네 하는 순간 지금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송이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면 좀 어렵잖아요. 크기가. 그런데 어느 정도 한번 큰 크기가 만들어지면 돌고 돌고 돌아서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버려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후변화가. 자, 그런데 이제 이 폭염이 반대로 좀더이 작물 중에서도 이런 가뭄들을 좀잘 견디는 그런 작물들 혹시 있지 않을까요?
1: 가뭄에 잘 건드리는 것들은 참깨.
0: 아,
1: 참깨는
0: 네네.
1: 또한 가뭄이 잘 돼요.
0: 아, 네네네. 들깨도 그런가요?
1: 상쾌나 순수나 들깨는 가뭄에 어. 거의 올해 들깨를 심었는데 죽어 있는 밭이 참 많아요.
0: 네.
1: 이제 몇 번을 이제 더 심어야 되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테고.
0: 네.
1: 올해는 대체적으로 가뭄에 참깨들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1: 네, 네, 네.
0: 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토종 씨앗을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지역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상기후 때문에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시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내년에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1: 내년이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지구 온난화의 최고 대안은,
0: 네.
1: 사실 그 모든 먹을 걸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안은,
0: 네.
1: 사실 씨앗 받아서 농사 지어서 밥상에 올리는 게 대안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 부분이 대안이어서,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 대안이, 내 나름은 최고의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환경운동을 하는 자다라는 자부심이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거로 인한 이 지구에 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런 환경들 속에서 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 환경에서 버티고 자라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먹고 살면 되고,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이 주변에서도 이 환경에서 이제 못 버티는 것들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씨앗 받아서 계속 농사 짓는 과정에서 살아남는 거를 또
0: 네.
1: 살아나게 하고 육종하고 이러면서 그 이 지구 변화에서도 버티면서 갈 수 있는 씨앗들로 먹고 사는 거
0: 네.
1: 농사 지어서 네.
0: 네. 네. 앞으로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왔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지금 이 기후, 이상기후 환경에 맞는 그런 토종 씨앗을 좀 더 그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 거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은 시설 재배라든지 스마트 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죠. 스마트 팝이나

0: 네, 더
1: 네.
0: 힘써줘야 되지
1: 네.
0: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1: 네.
0: 요즘 그 스마트팝이나 뭐 이런 대응이나 이런 거로 하다 보면
1: 네.
0: 계속 악순환인 거죠.
1: 그렇죠.
0: 우리가 너무너무 잘 먹고 편하게 사는 부분은
1: 네.
0: 놓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힘든 거를 안 하고 싶고.
1: 네.
0: 근데 그 대가는 사실 스마트팝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유해지는 것보다 이 지구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이 대가에 그는 말할 수 없잖아요. 금액이나
1: 네.
0: 이런 걸 환상했을 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너네 그게 수익이나 돼?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1: 네.
0: 장기적으로 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그 재난 속에서 얘로 비교한다면,
1: 네.
0: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뭐, 얼마 먹고 살수 있겠어? 이거 수준하고는 그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네. 스마트팜이나 이제 시설 재배는 이제 대농으로 인해서 물론 당장의 지금의 먹거리는 해결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두
0: 네,
1: 가지
0: 악순환으로 인한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1: 네, 그렇죠. 이제 시설 재배나 스마트폼에는 또 많은 어떤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식량을 바라보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좀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농부들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가 음식, 농부들의 어떤 피와 땀으로 흘린 어떤 그 농산물에 대한 감사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지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요.
0: 네.
1: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0: 아, 그러게요. 이렇게 토종 씨앗을 농사 짓거나 이런 농부들의 농산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단 직거래 형태가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전화나 아니면 스튜디오에 뵙고 오늘 농사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화상으로 바쁘셔서 전화 연결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제 수확철 끝나면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세요.
1: 네, 지금까지 토종시장 농부 이종란님과 함께 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로 온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 소학동에는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 제품을 판매하고 자원순환 활동과 환경교육을 이어가는 제비마트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녹색 매장과 녹색 특화 매장으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비마트 허지연 대표님과 함께 제로웨이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제비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허지연입니다. 저의 다른 활동명은 이랑이고요. 이랑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돋아놓은 공간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조사로 together,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거나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방법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의 다른 이름을 이랑이라고 지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이랑이라는 활동명으로 지금 환경운동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비마트라는 이름이 좀 독특해요. 특별한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제비마트라는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먼저 제비는 제로웨이스트의 제자와 비건의 비를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트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평소 마트나 슈퍼에 가듯 누구나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고요. 여기서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물건과 자원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건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식생활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면은 제로는 0, 웨이스트는 쓰레기, 쓰레기를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제로 웨이스트의 목표는 목적은 우리가 쓰레기를 0으로 만들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0으로 가자라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비마트, 지금 마트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듯이 그렇지만 이제 품목이 다른 건데 특별히 이 제비마트를 운영하게 된 뭐 목적이나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1: 어느 한순간의 계기로 제비마트를 시작하게 된 건 아니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해왔던 여러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첫 직장이 전북 생명이스피라는 시민단체에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했었고 또 지난해에서 마을축제를 만드는 활동이라든지 또 청년몰에서 청년장사꾼으로 활동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 있던 길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고 2018년도에 해피나비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리빙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길고양이 문제에서 동물권, 공장 축산,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이런 살아가는 문제까지 관심을 좀 넓혀졌고 그 과정에서 제로웨이스트 비건도 이제 자연스럽게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2022년도에 제비마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뜻에서 제비마트라는 이제 독특한 우리가 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함께 일반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제비마트에 가면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제비마트에는 주방, 욕실, 세탁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비건 식재료가 있고요. 그래서 세제나 비건 식재료, 향신료는 필요한 만큼 덜어서 구입할 수 있고 고체 샴푸나 고체 치약처럼 처음부터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생활용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일회용품을 대신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평소에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제품 어떻게 보면은 대안 제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이 제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좀 환경을 위해서 이 제품 대신 대안적인 제품이 없을까 쓰레기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1: 우선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액상 세제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1: 그 액상 세제 쓰시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는 다시 또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새 제품을 샀는데 그러면 플라스틱 쓰레기 나오죠.
0: 네.
1: 그것들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제로에서 상점에 와서 필요한 만큼 자기가 쓴 통을 가지고 와서 리필해서 가시면은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죠.
0: 네, 그럼 이제 주방에서는 두 가지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리필에서.
1: 네.
0: 아, 리필이라고 하면 본인이 쓰던 용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주방 세제를 액체에 담아있는 것을 리필하는 네. 하나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체의 세제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주방 비누라든지 네. 아니면 샴푸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다 액상을 썼잖아요. 근데 네. 고체 샴푸에서 처음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0: 네, 샴푸 그다음에 린스.
1: 네. 린스는 린스바가 또 있어요.
0: 아, 린스바. 그렇죠.
1: 네, 비누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0: 그러니까 플라스틱 전 쓰지 않는 이제 바 형태로 린스도 네. 있고 샴푸도 있고 그다음 바디워셔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비누도 있고 네. 주방 세제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 제품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고 또 욕조에서도 쓸 수 있는 그 칫솔이나 치약도 있고요.
1: 네. 우리가 네. 네. 용어 생각나네요. 네, 욕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고체치약 네. 이런 것들로.
0: 고체치약이 있고. 그리고 제가 주방에서 어디나 가보면은 그리고 이제 요즘 쉽게 사서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싸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방 세제 중에 저는 좀 이런 것들은 금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중에 한 품목이 그 일회용, 일회용은 아니지만 그 수세미.
1: 아, 네.
0: 네, 수세미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1: 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쓰는 아크릴 수세미 같은 경우는 네. 쓰면 쓸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식물 수세미라든지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가지고서 네, 그것들도 많이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0: 네, 또 수세미 말고 다른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사용했던 것들인데 대나무로 이용한 솔, 우리가 솔이라고 브루시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0: 그런 제품.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일상생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게 많죠.
1: 네,
0: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요즘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폭염 어느 곳에는 폭염 어느 곳에는 장마 홍수 지금 빙하가 녹음으로 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 생활 용품들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달라지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1: 그렇죠.
0: 자 그렇게 해서 대한 제품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궁금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비마트에서 어떤 제품들을 좀 많이 사가나?
1: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의 목적에 네.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잘 나가는 제품도 그때그때 좀 많이 달라지는 편인데요.
0: 네.
1: 그래도 꾸준히 많이 찾으시는 건 세탁세제나 주방세제처럼 리필해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라든지 또 처음엔 용기를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 덜어가는 방식이 낯설었는데
0: 네.
1: 한번 경험해보시는 분들 다시 용기 가져와서 리필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그리고 고체 샴푸나 천연 수세미처럼 일상에서 쓰는 것들 쉽게 바꾸는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요즘은 이제 버려지는 자원을 새롭게 활용한 새활용 제품들도 인기가 많은데요.
0: 네.
1: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재사용되기 어려운 수입 맥주병을 활용해서 만든 리글라스 컵도 있고요. 또는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해서 만든 탄소 창고의 목재 용기들 있습니다.
0: 네, 그 맥주컵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해 온 맥주 그 병을 다시 재활용, 새활용인가요?
1: 네, 그 재활용인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맥주병은 다시 재사용이 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수입 맥주병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되지 않고 깨가지고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0: 네.
1: 그렇게 되면 또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활용하는 제품들 있습니다.
0: 아, 굉장히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런 것들은 인테리어용으로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버려서 쓰는 것보다 집에서 컵으로 맥주 네. 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1: 네, 네
0: 목재 제품도 있고요.
1: 네.
0: 자,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 사용하는데 비건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비건 제품은 저희 가게에서 있는 것들은
0: 네.
1: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들은 저희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비건 미역국이라든지
0: 네. 네,
1: 레트로트 식품 되어 있어가지고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저희 안에서 향신료 같은 것들도
0: 네. 네.
1: 구매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향신료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것들을 소량으로 원하시는 만큼 네,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비건으로 할 때는 우리 대부분 보시면 병아리 콩이라든지 특수한 곡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0: 네.
1: 것들도 네, 소량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제비마트 말씀 제목 그 가게 이름처럼 제로웨이스트 제품 우리가 일상생활로 사용하는 대안 제품 그리고 비건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디에 있죠?
1: 아까 얘기 안 드렸네. 네. 제비마트는 네. 한옥마을 다 아시잖아요. 네. 한옥마을 맞은편 서학동 예술마을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그 주변에는 교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속 초등학교가 있는 네. 그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주소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면은 네. GPS 뚫고 혹시 가까운 곳이라면 걸어서 갈 수 네. 있고 한옥마을 굉장히 지금은 이제 산책하기 좋은 날씨일 것 같아요. 저녁에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오픈하는 매일 오픈이 되어 있는 건가요?
1: 제비마트는 금토일 12시부터 6시까지 문 네. 열고요. 평일에도 네. 제가 외부 수업이 없는 하는 대부분 제비마트에서 이제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0: 네.
1: 혹시라도 평일에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DM, SNS로 DM을 네.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네. 제가 문을 열어드립니다.
0: 네, 금토일이고요. 금토일만 오픈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비마트를 검색하셔서 또 급히 필요하시다면 또 사장님께서 빨리 달려오셔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1: 네, 대부분 거의 근처에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쓰고 싶어도 잘 몰라서 아마 못 쓰시는 분들 있고 이제 많이 한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1: 네네.
0: 그래도 이제 또 이런 제품은 꼭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 나는 그럼 어떤 것들을 써봐야지라고 나는 지금부터 이제 제로웨이스트 좀 생활해봐야 되겠어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은요.
1: 딱히 어떤 제품을 추천하기보다는 저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0: 네.
1: 바꾸시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추천드려도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나는 원래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는지 그 일상생활 용품 중에 하나를 먼저 바꿔보시고 또 적응하시면 또 그 다음 것들을 바꿔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추천드리면 사실은 다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렇긴 한데 우선 가지고 있는 제품을 오래 쓰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0: 그쵸.
1: 때문에
0: 네. 네. 다 사용하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네. 근데 주방 제품은 꼭 그 고체 저는 이제 고체를 선호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욕실 에서는 샴푸, 린스바. 그래서 대부분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빳빳해져서 사용하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다면 비누로 사용하고 또 린스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럼 굉장히 문제 없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원래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인데 그동안은 네. 때를 빼기 위해서 그 약 알칼리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네. 사용하시는 분들 당연히 뻣뻣한 느낌을 느끼실 수밖에 없고요.
0: 네.
1: 적응되면은 저는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런지 네. 그런 느낌들 없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비건 저기 그 제로웨이스트 제품 사면 머리가 뿌쭈뿌쭈해서 다 쓰는데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자 그리고 아까 리필 제품을 말씀하셨잖아요. 리필이 네. 가능한 것들은 어떤 품목들이 있는가요?
1: 우선 리필 가능한 것들은 네 세제류
0: 네.
1: 말씀드렸던 거 액상 세제류하고 또 가루 세제,
0: 네.
1: 우리 베이킹 소다, 구연산, 근데 과탄 소다 같은 것들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비건 식료품. 곡물류라든지 향신료, 차 종류 이런 것들을 네. 네, 리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혹시 여쭤볼게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로 웨이스트 제품 말고 일반 제품에서
1: 네.
0: 우리가 그 분말이라고 되죠. 분말이나 아니면 네. 액체로 우리가 세제를 쓰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안에 보면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제로 웨이스트의 그 리필 그 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나요?
1: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 가루 세제 같은 경우는 네, 미세 플라스틱이 없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액상 세제도 좋긴 하지만은 우리 가루 세제, 천연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구연산 베이킹 과탄산 소다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들 더 많이 추천드립니다.
0: 네. 자,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그러한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요. 리필 스테이션 또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필 스테이션을 사용할 때 그냥 본인의 용기를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특별히 다른 어떤 준비될 사항은 없는 건가요?
1: 중요한 거는 네. 우선적으로 용기를 먼저 깨끗이 씻어서 잘 말려 오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0: 네.
1: 그 안에 물기가 있으면 세균 번식에 우려가 있어서 네, 잘 말려진 용기를 챙겨 오시는 거.
0: 네.
1: 그리고 제비마트 오시면은 저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울의 용기에 전원을 켜시고 난 다음에 0점을 맞춰주시고요. 용기를 올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0점.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원하는 제품을 필요한 만큼 담으시고 보시면 또 매장에 준비된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품목은 뭔지 그람수를 적어서 이제 카운터로 가져오시면 제가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0: 네. 사용량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친환경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또 구매하고 그럴 텐데 이 친환경 또 소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1: 아까 앞에서 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됐는데요. 친환경 제품이니까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기존에 잘 쓰던 물건들을 버리고 새 제품을 사는 것은 꼭 친환경적인 소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새로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 포장재가 적은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수리나 리필이 가능한지 사용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친환경적 소비의 핵심은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소비를 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너무 그 물품들이나 그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들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 저 기후위기를 넘어서 저는 지금 기후재난인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럴 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이 필요한 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을 고민하고 그보다 먼저 내가 이게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여러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게 1년 내내 필요한 것인지 지금은 순간적인 것인지 그래서 좀 더 물건을 바라보는 시점을 좀 더 시각을 바꿔서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1: 친환경적이다.
0: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제로 웨이스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로 웨이스트 해야 돼요? 너무 네. 좀 식상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네. 다시 드려봅니다.
1: 네. 제로 웨이스트가 지금의 기후 위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일상 실천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만들어지고 운반되고 또 사용한 뒤 버려지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버려지는 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온 생활 방식에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상의 실천을 바꿔보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전환하는 거, 제로 웨이스트로 시작하면 또 거기에서 어떤 효능감이 느끼게 되면 또 나의 기후 행동 활동이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제로 웨이스트가 첫 시작이다라고 네.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 제비마트를 녹색 매장으로 선정을 했다고 해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1: 그동안 제비마트가 꾸준히 해왔던 리필이나 무포장 판매, 자원순환을 위한 여러 활동에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같아서 좀 기뻤고요. 그리고 이건 제비마트 혼자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용기를 챙겨서 리필하러 오고 제비마트의 여러 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녹색 매장을 지정했는데 이 매장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1: 네.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녹색 매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표지 인증 제품.
0: 네.
1: 뭐 친환경 마크라든지 또는 우수 재활용, GR 인증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를 또 평가하고요.
0: 네네.
1: 또 제비마트 같은 경우는 제로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매장으로 녹색 특화 매장 또 심사를 네. 같이 받았었는데요. 여기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필 스테이션이나 무포장 포장 최소화, 다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자원순환 등 쓰레기를 처음부터 줄이기 위한 방식들을 실제 매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네. 함께 살펴보는데 제비마트는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새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을 정리하는 네. 정리해서 함께 했었죠.
0: 네. 그래서 이제 제로 웨스트 이런 마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처음에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 갖고 또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이게 기부나 봉사 활동이 아닌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닌 게 되는데 또 이렇게 녹색 매장 또 특화 매장으로 지정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꼭 제로 웨스트 제품 이 가게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또 그런 것들 받아서 또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조금 네. 생각하는 거는 실제는 네. 인증 마크만 있고요. 뭔가 네.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로웨스트 상점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지금 지역의 작은 제로웨스트 상점들 해나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꾸준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 좀 아쉽네요. 저는 그런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1: 아직까지는.
0: 그래야만이 또 제로웨스트 제품을 또 판매하는 가게들이 늘어날 거고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부분에서는 판매보다는 이제 우리 동네 자원순환 센터로서 역할 부분들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홍보하거나 관련된 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네.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0: 방금 그 자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제비마트에서 제품 판매 외에 이제 다른 자원순환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어지고 있나요?
1: 우선 지금은 뭐지, 우리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멸균팩 네. 배출함이 생겼는데 그전까지 되게 없었죠.
0: 네.
1: 그래서 우유팩, 멸균팩을 더불어서 페트병, 병뚜껑, 폐건전지, 폐휴대폰, 소형가전, 폐전선, 네. 유리병, 브리타필터, 뭐 비닐뽁뽁이 등 우리가 그 분리배출함에서 받지 않는 제품들을 저희가 그 쓰레기를 버려지는 것들을 네. 다시 자원을 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순환해 준 역할들을 하고 있죠.
0: 네. 우리가 아파트에서 보면 분리배출 그
1: 함이
0: 있잖아요. 네. 수거함이 있는데 그 외에 네. 우리가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
1: 네네.
0: 그래서 집에서 내가 재활용되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 있으면 제비마트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 다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 네. 저희가 다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0: 네. 그리고 가져주실 때 좀 더 씻어서 네. 필요한 건 말려서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1: 우유팩과 멸균팩에 네. 간혹 그냥 오시는데요. 그 네. 안에 보시면은 네, 썩어 있거나 벌레들이 맞아요.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0: 네, 네.
1: 꼭 이게 자원이 되려고 하면은 깨끗한 상태로 와야지만 자원이 될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꼭 굳이 제비마트를 가져오시지 않으셔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장바구니
0: 네.
1: 종이 가방이라든지 뽁뽁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까운 곳에 다시 네. 재사용 가능하거든요. 뽁뽁이는 저는 우체국에다가 가져다 드리면은
0: 네.
1: 거기서 다시 물건을 포장할 때 쓰시더라고요.
0: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이 순환되는 그런 활동을 또 제비마트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정이라든지 크게 지금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행사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좀 녹록지 않아서.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선적으로는 이번 10월 네. 10일이 제비마트 벌써 4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0: 제 생일인데요.
1: 진짜 축하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선물을 해드리는 걸로.
0: 아,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갑자기 10월 12일이 무슨 날이지?
1: 네.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제비마트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감사의 인사를 담아서 리필스테이션 네. 할인과 함께 더불어 또 작은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또 10월 17일은 전주시청 광장에서
0: 네.
1: 전주시 새해랑센터하고 전주시 에너지센터가 지금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0: 네, 네.
1: 그 안에서 저희가 옷을 교환하는 행사라든지 수선 워크샵 그리고 저희가 네. 제비마트에서 그동안 해왔던 수선 워크샵 관련해서 작업했던 옷들을 또 같이 전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이 제비마트에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시간이 빠듯해서 아쉬워요.
1: 네.
0: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수선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제비마트에서 자원순환이나 아니면 기후 행동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비마트 인스타에서 팔로우하시고 이제 그 어떤 활동이 이어지는지 한번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1: 제로 웨스트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부터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부터 바꿔보자는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자,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하는 그런 기호 행동 실천을 이어가시길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제비마트 허지연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스포츠 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천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것 알고 계시죠?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요.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참여하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이 있는 중입니다. 날씨를 한번 볼까요? 이번 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에서 19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입니다. 추석 날씨를 보면은 대체로 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펼쳐질 돈의 축제를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있고요. 10월 2일부터는 군산 시간 여행 축제와 완주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가 각각 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에서는 프로축구 소식 정건규 교수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는 기아타이거즈 소식, 지난주 4경기가 있었습니다. 김병철 감독과 함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네, 스포츠 선부 고고. 저희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우리 최성원 본부장이 고생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응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분 좋은 명랑한 로고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가 지난 9월 16일 아시아 지역에서 조별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24개 팀이 각 국가와 팀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현대전북이 먼저 경기를 했습니다. 정경구 교수와 함께 그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우선 로고송 들어보셨어요?
1: 네, 로고송 들어봤습니다.
0: 명랑하죠?
1: 네네, 그렇네. 좋네요.
0: 네, 어느 학교, 대학교의 응원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응원가. 네네. 자, 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가 어떤 대회이고요? 대회 경기 방법을 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ACL 리그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프로팀을 프로팀들에 대한 경연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이걸 통해서 세계 클럽 선수권을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팀의 자존감들을 걸고 네. 그런 국가와 또 클럽을 그 명예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아시아의 그런 축구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네. 경기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ACL에서 두 가지 그 대회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0: 네.
1: ACL 엘리트가 있고요. 지금 엘리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전북 현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대전 포항이 이렇게 엘리트에 참가하고 있고.
0: 네, 네.
1: ACL 2에는 지금 강원하고 지금 서울이 지금 현재 ACL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이제 동아시아 리그인데 중동 쪽이 서쪽 아시아 지역에서 선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쪽 동남아하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라 해가지고 선발전을 리그전을 다시 하는 거죠, 서로.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8강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판 승부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아마 최종 우승팀은 내년 3월이나 되지 않을까요? 3, 4월 빨라야?
1: 그렇죠. 지금 네. 쭉 그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0: 네네.
1: 지금부터 이제 쭉 차근차근 홈앤더웨이 경기를 해서
0: 네네.
1: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8강부터는 사우디에서 단판에 모여서 그 전에도 사실 그 최종 결정전 같은 게 한 나라에서 했던 것들로 기억을 합니다.
0: 아, 네. 무려 8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그를 일정이 상당히 길고 타이트합니다. 겨울에도 축구를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날씨가 포근하니까 하겠죠. 네.
1: 네네.
0: 자, 전북현대가 그동안 ACL 무대에서 성적이 좋죠?
1: 사실 뭐 아시아의 클럽 중에서는 뭐 전북현대가 대표적인 구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일단 뭐 두 차례 우승을 2006년에 했고
0: 네.
1: 16년에 했고
0: 네네.
1: 또 11년에 또 준우승도 한번 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강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보면은 멤버로 봐서는 충분히 아시아권을 제패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차전 상대가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이었는데 어떤 팀인가요?
1: 사실 뭐 J리그 1에서 작년에 준우승을 했던 그런 성적을 가지고 지금 참가한 팀 중에 한 팀이고요.
0: 네.
1: 가시아는 전통적으로 물론 가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축구가 그렇듯이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 가져가는 팀이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볼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간격들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해 나가는 그런 특이한 일본 축구를 하는 그 대표적인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단이기도 합니다.
0: 마침 그 전주성에서 이제 경기를 관전해 보니까 역시 국제시합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경기가 그렇죠.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쇼패스 같은 것들이 아주 참 정교하고 말이죠. 양 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현대가 1차전 경기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경기를 전반전에는 예상했던 대로 아카시아가 경기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자기들의 경기를 잘 끌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전북 입장에서는 물론 뭐 같은 리그에서 뛰는 그런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팀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전북이 뭐 전반에 선제골을 내줬지만은 그래도 잘 경기를 잘 운영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전반전이었고요. 사실 이제 후반에 전북이 어떤 용병술이라고 하죠. 선수들이 교체한 선수들이 득점을 하게 되고, 그 위에서 또 전북이 홈에서 승리했다는데 가장 큰또 1차전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가 컸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외국 용병들, 우리 전북의 용병들이 좋은 활약을 보였고, 또 미들필더나 또는 수비진들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양
1: 네.
0: 팀이 득점한 세 골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사실 그 전반전에 그 유바에게 우리가 실점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북이 그동안 리그에서도 보여줬던 실점 방식과 좀 비슷했던 모습이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사실 그 자투 측면에서 그 유바가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선수들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타고
0: 그렇죠.
1: 들어간 과정 속에서 미들의 블럭이 깨졌고, 그 다음에 수비 블럭이 계속 무르면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에 전북이 그 이탈로라든지 또 티아고에 대한 득점, 또 선수의 교체 운영 방식, 이런 걸 통해서 득점을 하고 홈에서 역전승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가시화가 내려서는 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면 전북이 좀 어려웠던 경기를 했던 것들이 전북의 공격력을 미리 알고 라인을 내리면서 블록을 설정했을 때 전북이 좀 아쉬웠던 경기력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들도 전북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후반 47분에 이제 동점골도 김태환의 크로스가 정확한 각에 배달이 됐고, 위치를 선정한 티아고가 헤더 슛을 하면서 1대1 동점이 됐으며, 68분에는 이제 또 교체 투입된 이탈로가 박스 안에서 아주 정교한 개인 플레이로 돌파한 후에 오른발로 슈팅, 아주 그런 내용들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이 넘는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전북의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영재 선수가 말이죠. 역할이 눈에 띄게 매 경기마다 좀 뭐라 성장은 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끌고 있어요.
1: 사실 이영재 선수는 지금 전북에서 같은 선수들끼리 또 중복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자체를 조금 많이 못 나온 부분은 있었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들은 리그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선수거든요. 이영재 선수를 그날 프리롤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도 특징적이었고, 또 이영재 선수가 경기 리그에 계속 참여하면서 자기의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이번에 그 가시화하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잘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이탈로 선수가 이제 득점도 했지만은 경기마다 게임 체인저로서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도도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개인기를 발휘하는 그 모습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실런지요?
1: 두 선수 다뭐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전북의 플레이나 또 전북의 경질적 운영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이탈로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볼을 가지고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리듬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볼수 있고, 또 이게 지금 리그에서도 이미 득점을 했고,
0: 그렇죠.
1: 또이 가시화하고 했을 때도 그 본인의 그냥 특징, 본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로 자신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돌아서 관중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또 기분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로 표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10월 14일에 이제 전북현대가 일본에서 비셀 고베와 경기를 했는데, 이 팀도 또한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팀 아닙니까?
1: 그렇죠. 비셀 고베도 굉장히 뭐 리그에서도 상위 팀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그 저도 집에 가서 경기를 봤지만,
0: 네.
1: 아, 경기장 자체도 그렇고요. 굉장히 전북이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수 있다.
0: 네.
1: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통해서 언젠가 좋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0: 일본 팀이 보면은 간보 오사카도 있고 교토 상가 해가지고 일본 팀이 아주 막강한 선수팀들이 말이죠.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또 전북현대 말고도 또 다른 팀이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K리그로 한번 넘어가죠. K리그 광주 FC 경기 어제 있었습니다. 30라운드 경기인데 아니 이 광주 FC 지금 현재 12등 하고 있는 팀인데 2대2 무승부로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표현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매우 서운했다, 아쉬웠다. 이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뭐, 지난 경기에 가시아를 AC에 대해서 이겼고, 그 분위기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그런데 또 리그에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0: 네.
1: 사실 뭐, 그날도 먼저 골을 넣고 항상 또 이른 시간에 출전하면서 굉장히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이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으로
0: 그렇죠.
1: 놓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전북이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운영과
0: 네.
1: 그리고 지금 전북이 할수 있는 좀더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좀 보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아쉬움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이제 어제 경기를 보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위 팀인 인천 부천과의 경기 결과를 보면은 6위인 인천 그리고 11위인 부천과의 올 시즌 경기 결과가요. 각각 1무 2패예요. 이 팀들이 6위하고 11위에 앉는 팀에게 어떻게 상위를 하고 또 우승을 하겠다는 팀이 한 번도 못 이기고 1무 2패를 각각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밤에 무척 자존심 상했는데 교수님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기록 갖고 있는 거 미처 생각 못 하셨죠?
1: 뭐 기록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0: 네.
1: 제가 전북이 그 좋은 경기력 아니면 또 어려운 경기력을 보였던 팀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0: 네.
1: 상대의 어떤 밀집수비라든지 또 블록들이 단단한 팀들, 내려선 팀들에 대해서 약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결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여기서 1승, 2승만 했더라도 2승 또는 4승을 더했으면은 FC 서울한테 밀리는 그런 순위가 아니었을 텐데는 생각이 들고요. 은근히 화가 났는데 또 기록을 보니까 말이죠. FC 서울한테 1무 2패. 5위 강원한테는 또 2무 1패를 했단 말이에요. 전북이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팀은 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팀인데.
1: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0: 네.
1: 수비에 단단함이 있어요.
0: 네.
1: 센터백 두 명하고 그 순사백 두 명을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그걸 뚫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들고요. 예측이 들고요.
0: 네.
1: 강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뛰어요. 포지션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북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플레이 스타일이 전북이 빠르게 전개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이제 전후반 경기를 보면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한골 넣으면 바로 또한골 잃고 또한골 넣으면 또한골 실점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 감독이 전체적인 작전이나 이런 면에서 좀뭐 장점은 뭐 말씀드렸으니까 좀더 세밀한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광주전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항상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1: 그렇죠. 뭐 그거야 뭐아 이제 비난보다 비판을 해야 되고요.
0: 네.
1: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북이 당연히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의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경기의 운영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서 상대의 파이널 서드에서에 대한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매 경기마다. 그렇다면 미들에 있는 세 명의 미들 형태들을 보면 이영재, 김진규 그리고 감보아라고 하는 선수들이 볼을 운반하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볼을 파고 든다든가, 침투한다든가, 상대에 변화를 줄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을 통해서는 볼 프로그레션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1: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볼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과 또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조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이 조금 과거에 보여 작년에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함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자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득점하고 실점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네. 감독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게 질문도 할 것이고 또 기자들이 쓴 기사도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또 TV를 통해서 방송 나간 내용을 분석하기도 할 텐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어제 2대 1로 앞서는 상황에서 추가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 막 강렬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추가 시간 얼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속공 역습 당해가지고 한골 실점하면서 2대2 동점이 된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왜 이럴 때는 또 공격을 하는지 수비를 좀 포백을 좀 센터 서클 쪽에 포진하게 놔두고 공을 가지고 시간을 끌던가 하는 건 좋은데 아마 좀 열심히 막 공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1: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축구는 항상 얘기를 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뭐 전북이 그대로 끝났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점을 하게 되면서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내놓을 수는 있죠. 경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계속 전북 경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센터백 사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명확하지 않아요. 항상
0: 오케이.
1: 공격으로 올라갔었을 때, 그 공간적인 흐름을 그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이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날도 그 사이에서 볼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수의 특성과 전술적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독이 컨트롤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0: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마지막 지적하는 방송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2대1로 이제 그 앞서 있는 상황에서 포백들이 그대로 전반서부터 그때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다른 공격진들 중간 허리는 교대를 해줬는데 이네 명의 선수가 결국은 그 2대 1에서 2대 2 동점골을 허용할 때 보면은 광주의 공격진들의 스피드를 감당을 못 해냈어요. 공을 탁 발로 차고 뛰는데 수비진들이 이미 포백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명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감독이 못 봐요? 그런 것을?
1: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저도 뭐 지도자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특징을 찾지 못했다고 감독이 판단했을 때 중앙 수비를 바꾸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0: 그렇군요.
1: 그게 새로운 선수가 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요. 지금까지 맞춰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센터백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미들에 대한 미드필더와 포드들의 수비 형태에 대해서의 조직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올 시즌 이제 전북현대는 대전, 제주, 안양과 이제 세 경기만 남았어요. 어느덧 이 시즌이 끝나가는 무렵이 됐는데, 어제 이제 무승부가 되면서 승점 44점으로 3위에서 4위로 또한 단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수 간격이 2위에서 7위까지의 승점이 47점에서 40점, 7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틈바구니에 전북현대가 끼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 경기 유종의미를 거두어서 그래도 3등이나 2등은 해야 될 텐데, 방법 좀 제시해 주시죠. 세 경기, 앞으로 남은 경기.
1: 글쎄요, 뭐 이미 이제 뭐 우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전북이 남은 세 경기에 승점이 9점이 남아있지만, 이 9점을 전북이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0: 네.
1: 전북다운 경기의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전북이 갖고 있는 DNA, 닭공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전북은 항상 리그에서 상위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승보다는 지금의 승리보다는 내년에 우승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들에 대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네.
0: 지금까지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라북도 체육회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 연결합니다. 신 차장님.
2: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 참가를 하시기 위해서 일본으로 언제 가시죠?
2: 저는 27일 날 출국을 합니다.
1: 아,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십니까?
2: 아니요, 저희 이제 경기 일정상 저희는 한 10월 1일까지만 보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전라북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예, 올림픽을 예. 대비해서 사전에 예, 경험도 겸사겸사죠?
2: 예,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전북 선수단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응원하러 가려고.
1: 저 2주 후에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1: 자, 그 아시안 게임 이제 19일 날 개막했는데요.
2: 예, 예.
1: 전북 선수단이 상당히 의외로 많은 숫자가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제 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들도 대거 출격했는데 승전보를 전해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이번 아시안 게임에 우리 대한민국은 41개 종목에 약 1,050명의 선수단이 파견됐는데
1: 네.
2: 이 가운데 우리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거나 전북 출신인 56명의 선수와 임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그 체육회 소식에서 우리나라에서 신기록 세우는 선수도 있고 또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56명, 100명이는 됐어야 되는데 다음 대회 때는 100명을 채웁시다 우리가.
2: 네네.
1: 자, 그 모든 선수들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죠?
2: 네, 먼저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 리스트인 남원 출신의 양진 선수가 이번 네. 메달 사냥에 나섰는데
1: 네네.
2: 현재 세계 랭킹 2위인 양진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랭킹 1위인 인도 선수와 치열하게 메달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또 임실군청 사격팀의 추가은 선수도 출전하는데 이 역시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1: 네.
2: 또 배드민턴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인 서승재 선수가 남자 복식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1: 네.
2: 또 우리 도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원스포츠단에서도 여러 선수가 출전합니다. 먼저 한국 여자수영의 장거리 간판 한다경과 이송은이 메달에 도전하고 지난 항조 아시안게임에서 해머 던지기 동메달을 획득한 익산시청의 김태희 선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2: 또 철인 3종의 김혜랑, 세팍타쿠로 박선주 선수도 메달에 도전합니다.
1: 네.
2: 이 밖에도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단은 사이클과 산악, 양궁, 요트, 유도, 카누, 핸드볼 등 종목에 출전해 한국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예정인데
1: 네.
2: 우리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도민체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완주군의 경우는 메인 스타디움이 없어서 대회를 못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지금 하소연하는 모습들을 몇 번 봤는데요.
2: 예.
1: 진안군에서 이제 올해 그 도민체전 했잖아요.
2: 예, 맞습니다.
1: 근데 진안군이 이렇게 대회를 잘 운영했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좀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2: 네,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 도민을 표어로 전북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을 펼쳤던 이번 대회는 시군 간 경계를 넘어선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준 대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졌던 도민체전이었는데 대규모 행사를 소화하기에는 제한적인 기반 시설 여건이었지만
1: 네.
2: 빈틈없는 행정력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1: 네.
2: 특히 가장 돋보인 점은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1: 네.
2: 진안군 전 부서를 비롯해 진안 경찰서, 소방서, 체육회 등과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 회의를 통해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1: 네.
2: 또 여러 차례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 통제망을 구축했고 환경 정비는 물론이고 숙박 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친절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1: 네.
2: 이에 도민체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라는 우려를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의 그 생활 수준 또는 그 경제의 발전, 체육의 세계 그 상위권에 있는 나라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아시안 경기 대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디 무슨 군단이 체육 대회보다도 운영을 못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2: 네, 맞습니다. 뭐 교통 수송도 비롯해서 뭐 식단, 뭐 숙박이 지금 다 네, 제대로 네. 안 돌아가고 있다고 저 뉴스를 보고 알고.
1: 그러니까요. 일본답지 않은 그런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데 우리
2: 일본보다
1: 도민...
2: 저희 한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체육인들이란 지도자들이 일본에 예. 가서 견학하러 많이들 갔는데.
2: 예.
1: 저, 우리, 저, 차장님, 가실 거 없어요. 내가 보면, 배울 게 없어요. 진안군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2: 예,
1: 서운하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이거 예. 아무튼,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시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인터뷰 나왔었잖아요.
2: 예, 예, 예.
1: 어제 그 일본하고 농구 있었잖아요.
2: 예, 맞습니다.
1: 그 큰 체육관에 관중이 별로 없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관중도 별로 없는 것도 문제인데 네. 저희 선수단이 제대로 훈련도 못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안천역, 안하능 형제가 네. 체육 역사기념관 조성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장품을 전달했는데
1: 네.
0: 이들이 기증한 소장품은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 은메달,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각종 대회 메달을 비롯해 상패와 기념품, 사진, 도서 등 약 200점 가량입니다.
1: 네네.
0: 이 흔쾌히 소장품을 기증해준 이들에게 도체육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1: 네네. 그 기증한 안천영, 안한영 이 형제, 레싱 선수라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네.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요?
0: 연세는 좀 많으십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잘 모르시고 생소하실 텐데요.
1: 그러니까요. 네.
0: 예, 이들 형제는 전북 레슬링을 넘어 한국 레슬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체육인입니다.
1: 네.
0: 군산 출신인 안천영 전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은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국가대표에 출전한 뒤
1: 네.
0: 다음에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1: 네.
0: 이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셨는데 서울 올림픽과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메달밭을 읽었습니다.
1: 네.
0: 또 동생인 안한영 전 국가대표 감독도 제7회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며 기량을 뽐냈습니다.
1: 네.
0: 이 안한영 감독 역시 은퇴 후에는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마녕 국가대표 감독 삼성생명 레슬링단 감독 등을 맡아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1: 네. 이제 전북체육회하고 전주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계속 이런 계약 업무 체결, 업무 협약에 예. 대한 체결을 체육회가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바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이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번에는 전주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 네.
0: 이에 양 기관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1: 네.
0: 이번 협약에 따라 체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 시설을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0: 또 체육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선수 훈련 장소를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0: 앞으로도 이 체육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를 통해 우리 전북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1: 네네. 그 체육대회 도중에 심정지로 그 쓰러진 그 남성을 응급처치했다. 아주 그 시민들을 구해준 영웅들인데
0: 네, 맞습니다.
1: 체육회가 그분들에게 특별 표창을 하신다고요?
0: 네, 우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1: 네.
0: 체육 대회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해 생명을 구한 시민 다섯 분에게
1: 네.
0: 특별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1: 네.
0: 영웅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 네.
0: 이미애 원광대 응급구조학 교수, 황치원 익산나음병원 응급구조사, 양유성 예수병원 외과 과장, 정정미 예수병원 수간호사, 정희선 고산 119 안전센터 소방장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탁구대회에 참가하거나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가
1: 네.
0: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1: 네.
0: 곧바로 이 환자에게 달려간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며 119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1: 네.
0: 이에 이처럼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환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이에 위 전북체육회는 신속한 구호활동으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본
0: 네,
1: 아시아경기대회 잘 참여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전북선수단을 많이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시고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나간 것은 저희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계속 틀어 드리겠습니다. 자,

0: 야구 소식 김병철 감독입니다. 아, 그 왜 웃으세요?
1: 네.
0: 왜? 아니에요?
1: 좋습니다.
0: 좋죠?
1: 네.
0: 아, 그럼요. 앞으로 이제 노고성 2호, 3호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 변화를 주면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최성은 본부장이 고생을 했다고 그랬더니 쉽게 했다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아, 재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
1: 요즘...
0: 재능이 뛰어나신가 봐.
1: 네. 저도 가사를 줘서 저희 야구단 로고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0: 여보세요. 지금 방송에 무슨 야구단에, 어린이 야구단에, 유소년 야구단에 로고송이 필요해요.
1: 아, 필요합니다.
0: 어, 참나. 그, 너무 모방하지 마세요. 로고송은 아니고 거기는 응원가.
1: 네.
0: 응원가를 하나 만들으시고. 아무튼. 그 잘 부탁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님 모셨는데 네,
1: 안녕하세요.
0: 네 번 경기가 있었어요.
1: 네,
0: 기아가
1: 네, 지난주에 네 경기 있었죠.
0: 네네. 첫 경기가 이제 SSG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1: 네.
0: 6대 3으로 패하면서 뭐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만은 초반에는 3대 0으로 앞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결과는 역전패였단 말이에요.
1: 네네. 초반만 보면 기아가 아주 잘 풀어나갔습니다.
0: 네.
1: 3대 0까지 앞서고 있어서 네. 편안하게 볼 줄 알았던 경기였지만
0: 네.
1: 야구가 참 묘합니다.
0: 네.
1: 수비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 그게 결국 역전까지 연결이 됐고요.
0: 네.
1: 이날 경기의 흐름은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0: 네.
1: 초반 3대 0까지는 기아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0: 네.
1: 이후에는 SSG의 분위기를 내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흐름이 뒤집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이제 김태형 선발 투수가 오래간만에 71일 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1: 네네.
0: 투구 내용이 뭐 괜찮지 않았나
1: 네, 생각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0: 네.
1: 4이닝 동안 82개를 던졌고 5개의 삼진도 잡아냈습니다.
0: 네.
1: 최고 구속이 151km까지 나왔고요.
0: 네, 네.
1: 다만 3회에 수비에서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0: 네.
1: 1, 2회는 1이닝 3자 범퇴였는데 3회에만 28개를 던졌습니다.
0: 네.
1: 투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선수에게 선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겹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수비 얘기가 나오는데 3회에 그 3루수 이호연 선수의 실책이 나왔고 교체된 변유혁 선수도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 장면이 좀 아쉬웠죠.
0: 네.
1: 특히 김도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문에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김도영 선수가 빠졌으니까 3루 수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1: 한 선수가 실패를 했을 때
0: 네.
1: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플레이를 준비해 줘야 하는데 이날은 그 부분이 조금씩 엇박자가 났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막았는데 갑자기 주자가 나가고 투구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이날 가장 아쉬운 장면 하나를 꼽는다면 이제 1회에서 9회까지라면
1: 네네.
0: 5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야구공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5회였습니다. 무사 주자 1, 2루 3대3 동점 상황이었거든요. 김재환이 친 타구가 정말 잘 맞았는데
0: 네.
1: 카스트로가 1루에서 타구를 잘 처리했고 하주석 선수도 2루에서 포수아웃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2루 주자가 3루 쪽으로 스타트했지만 나인 드라이브 아웃인 줄 알고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넌다운이 걸렸는데 정작 2루 베이스를 아무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0: 네.
1: 결국 잡을 수 있었던 주자가 다시 2루로 돌아왔어요. 이게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0: 네.
1: 아웃 카운터 하나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 그냥 넘어갔고 결국 뒤에서 고명준 선수에게 3점 홈런까지 맞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만일 우리 감독님이 현장에서 선수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상황을 많이 훈련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지금 같은 정말 상황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1: 이거는
0: 예상할 게 추가 없을 것
1: 같아요. 우리도 약속한 플레이를 많이 연습을 하고
0: 그렇죠.
1: 커버 플레이, 백업 플레이 많이 하는데
0: 네.
1: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아이들한테 합니다.
0: 네.
1: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0: 그렇죠.
1: 야구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타구를 처리하는 선수는 공을 봐야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주자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0: 네.
1: 이날은 공을 처리하는 과정은 괜찮았고요.
0: 네.
1: 그런데 다음 플레이에서 누가 어디를 커버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꼬였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이건 훈련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도영 선수가 없는 동안에는 3루 수비뿐만 아니라 내야 전체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SSG와의 경기 내용은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1: 네네.
0: 네, 이제 키움하고 우리가 좀 이기는 경기 쪽으로 차고, 키움하고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경기 16차전을 했는데, 이제 기아가 2-0으로, 키움은 맨 꼴찌에 있는 꼴찌 팀이죠?
1: 네네.
0: 네네. 그래.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1: 네. 올 시즌 마지막 경기 한마디로 0의 행진을 깨고 2점으로 경기를 가져온 경기였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0: 네.
1: 시즌 성적은 12승 4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1: 이 경기가 SSG전입니다.
0: 네.
1: 6회까지 0-0이었는데 이날 올라와 안우진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0: 네.
1: 결국 7회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0: 네.
1: 기아가 7회 초 이기였지만 먼저 2기를 넘겼고
0: 네.
1: 바로 7회 말 2사 후에 한준수와 카스트로가 연속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2-0으로 만들었습니다.
0: 네네. 그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사투리 쓰거든요.
1: 네.
0: 제가 근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만일 정규 프로그램을 현역 시대 했다면 네네. 이건 이제
1: 방송 사고
0: 방송 아니 사고는 아니고 네. 선배들한테 되게 혼나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너무 딱딱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선발 투수 올러가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네. 올러는 이날도 네. 에이스답게 확실히 안정감 있게 던져주었습니다.
0: 네.
1: 6이닝 3피안타, 3볼넷, 5탈 3진, 무실점입니다.
0: 네.
1: 볼넷 3개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0: 네.
1: 위기관리 능력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이날까지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0: 네.
1: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1: 특히 이날도 0-0에서 내려왔거든요.
0: 네.
1: 선발은 계속 자기 역할을 하는데 승리라는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도 팀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가을 야구를 바라보는 지금 올러가 이렇게 버텨주는 건 기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는 용어는 선발 투수가 6회 이상 던지면서 3자책점 이하로 막았을 때.
1: 네네, 맞습니다.
0: 이것은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고 네네. 합니다. 다시 한 번, 뭐, 팬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불펜 투수들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했어요.
1: 네, 불펜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0: 네.
1: 전상현과 각도규가 7회 초 2기를 넘겼고, 네. 8회에는 조상우가 1사 1루에서 올라와서 실점을 막아줬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은 이율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세 타자 연속 KKK.
0: 네.
1: 2-0 경기는 한 번만 삐끗해도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불펜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0: 네, 네. 이제 그 정현창 선수의 번트 장면 있잖아요.
1: 네, 네.
0: 네, 두 번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7회에는 무사 1루에서 번트를 댔는데 뛰면서 병살이 됐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좋은 찬스에서 공격이 흐름이 끊겼죠. 그런데 8회에는 더 과감한 작전이 나왔었죠.
0: 네.
1: 무사 1루에서 김태군이 번트로 주자 2, 3루를 보냈고
0: 네.
1: 정현창 타석에 스키니 사인이 나왔어요.
0: 네, 네, 네. 그렇죠.
1: 3루 주자 하수석이 홈으로 뛰었는데 정현창이 번트를 대지 못하면서
0: 네.
1: 아웃이 됐습니다.
0: 네.
1: 주자가요.
0: 네, 네.
1: 작전은 과감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이런 작전은 번트를 대느냐 못 대느냐가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번트를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할 텐데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1: 그 김재박 선수 개구리 점프
0: 그렇죠.
1: 기억나시죠?
0: 예, 예. 맞아요.
1: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그만큼 좀 어려운 공이었다.
0: 그럼요. 투수가 번트 된다고 그래서 네. 직구 던져서 너 번트 대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은 변화구 던질 때 번트 달라고 그러는데 낙차 큰 그런 커브형 볼을 던져보세요. 번트 되기 어려운 거예요.
1: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카트라도 해서 그렇죠. 주자를 살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네.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0: 네네. 그 반면에 이제 김오령 선수가 또 수비에서 말이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했어요.
1: 네. 역시 호령전. 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0: 그렇죠.
1: 네, 6회 초 0-0 상황에서 선두타자 데이비슨의 타구가 너무 잘 맞았어요.
0: 네.
1: 중견수 뒤쪽 아주 강하게 뻗었는데
0: 네.
1: 김우령 선수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끝까지 타루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네. 방향까지 바꾸면서 그 상황에 집중력을 잃지 않더라고요.
0: 네.
1: 마지막에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냈습니다.
0: 네.
1: 이런 수비 하나가 0-0 팽팽한 경기에서 상대의 장타를 지어버리는 수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NC전으로 넘어갑시다. NC에 가서 이제 그동안 패했던 걸 만회해야 되는 그 두 번의 경기가 있는데 1차전 토요일 경기에서 기아가 이제 NC를 5-1로 이기면서 그 지긋지긋한 8연패를 끊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1승이 아니죠.
0: 그렇죠.
1: 네, 올 시즌 NC에서 NC전에서 2승 11패 정말 어려웠거든요.
0: 네.
1: 많이 꼬이는 어떤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0: 네.
1: 그런데 즐거운 토요일 주말 네. 드디어 8연패에서 끊어냈습니다.
0: 네.
1: 예, 특히 좋았던 건 초반부터 기아가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0: 네.
1: 2회 김오령이 출루를 하고 김태군이 적시 2루타를 때려냈고요.
0: 네.
1: 3회에는 한주수가 볼넷으로 나가면서 카스트로가 안타. 나성범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김선빈이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점수를 냈고요.
0: 네.
1: 그리고 5회에는 나성범이 구창모 슬라이드를 받아쳐서 140m 대형 홈런으로 시즌 28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0: 네. 저기 이날 경기의 이제 중심은 역시 기아의 선발 투수 내일의 공이 큰데요.
1: 네, 내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내일. 내일이 원래 NC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0: 그랬었죠,
1: 선수거든요.
0: 그랬었죠.
1: 지난 2년 동안 NC전 4경기 23과 3분의 2이닝 2실점 평균 자책점이 0.76 3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NC전 3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날 경기는 좀 더 중요했습니다. 결과는 6이닝 3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 특히 6회 무사 1-3루 2기에서 희생플라이로 1점만 내주고
0: 네.
1: 박민우 땅볼 블레인을 3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점을 막아냈습니다.
0: 네.
1: 이날 내일은 투심을 중심으로 커터와 스위퍼를 섞으면서 NC 타자들의 타이밍을 아주 잘 뺏었습니다.
0: 네네. 요즘은 기아가 선발 투수들이 상당히 안정된 경기를 보이고 있어서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이제 본인의 그 실력,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1: 네네.
0: 자, 그런데 이제 선발 투수 내일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들의 투구 내용 중에서 이 조상우 선수가 아주 또 좋은 기록을 남겼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네.
1: 조상우 선수가 경기에서 7회 전상현이 나오고
0: 네.
1: 8회 조상우가 깔끔하게 막았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조상우는 이날 통산 100홀드
0: 네.
1: 라는 의미 있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0: 네, 네.
1: 9회 이의리가 조금 흔들리면서 주자 1, 3루까지는 갔지만
0: 네.
1: 끝까지 실점하지 않았고
0: 네.
1: 아웃카운트 3개를 3진 처리했고요.
0: 네.
1: 선발이 6이닝을 버티고 불펜이 3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이제 대기록인 통산 100홀드를 기록했는데요. 아주 참 박수를 보내는 반입니다. 자, 2차전으로 넘어가죠. 기아가 이제 주말 마지막 경기인 창원에서 원정 2연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3연승으로 기록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주말 창원 원정에서 네. NC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0: 네.
1: 특히 의미가 있는 거는 NC전 8연패를 끊어냈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 유독 NC만 만나면 고전을 했는데
0: 네.
1: 이번에는 투수진이 안정감을 보여줬고
0: 네.
1: 타선도 필요한 순간 점수를 뽑아줬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연승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은 만큼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0: 네.
1: 3위 경쟁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0: 네. 그 선발 선수가 이제 시라가와 투수인데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날의 주인공은 박정우 선수. 박정우 선수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1: 그렇죠.
0: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1: 어제 경기의 분위기를 바꾼 박정우 선수의 아주 짜릿한 한 방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8회 무사에 김선빈, 김호령이 연속 볼넷으로 나갔고요. 네. 하주석이 뜬공으로 주자들이 진루를 하고 이호연이 볼넷을 얻으면서 2사 만루가 됐습니다.
0: 네.
1: 여기서 박정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있었지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3타점 싹쓸이 3루타 2대 4를 단숨에 네. 5대 4로 뒤집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특히 2사 만루에서 나온 장타라서 데미지가 아마 더 컸을 겁니다. 네. NC 입장에서는
0: 네,
1: 김동 박재현이 빠진 상황에서 박정우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0: 수비에서도 한 두 개는 잘 잡아줬어요. 네. 그래서
1: 고정 선수 뭐 수비는 잘하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도영, 박재현이가 빠졌지만은 이런 박정우 선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 순간에 네. 여기서 성공해야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리 선수가 아슬아슬했지만은 또 잘 막았어요.
1: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네.
0: 뭐 그게 또 일부러 그러니까
1: 네. 이리가 올라와서 첫 한자는 삼진을 잡았는데
0: 네.
1: 박권우에게 볼넷을 내줬고
0: 네.
1: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김희집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투아웃 잘 잡았어요.
0: 네.
1: 그런데 볼넷이 나오면서 또 이사 만루가 됐습니다.
0: 네. 네. 네.
1: 마지막 안중열 타구를 6교수 땅볼로 잡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0: 네.
1: 8대 4에서 8대 6까지 쫓겼지만 마지막 분위기를 버텨냈습니다. 이효재 선수가.
0: 네.
1: 어제 기아는 시라카나가 잘 버티고 박정우가 한 방으로 뒤집어 경기를 뒤집고 이효리가 마지막을 지킨 경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서 관중들을 흥분시키고
1: 네.
0: 그리고 빠른 볼로 처리하는 이리 선수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또 간장을 힘들게 만드냐. 관중들은 아직 시청자하시는 TV를 보시는 분들의 그냥 가슴은 그냥 힘들어요. 근데 여기 또 자기가 마무리 하잖아요.
1: 네.
0: 아무튼 뭐 다행히.
1: 그러면서 뭐 성장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마무리 되시려나 이희리 선수 선발로 뛰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자, 다음 주 기아가 아주 중요한 경기. 특히 LG와의 2연전이 있어요.
1: 네,
0: 3위와 4위의 맞습니다. 네. 전투.
1: 다음 주 경기는 많지 않죠.
0: 그렇죠.
1: 네, 월요일과 내일, 오늘과 화요일은 내일까지는 쉽니다.
0: 네.
1: 수요일에 잠실에서 두산과 한 경기를 치르고요.
0: 네.
1: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또 휴식을 하고요.
0: 네.
1: 주말에는 광주로 돌아가서 LG와 2연전을 갖게 됩니다.
0: 네.
1: 경기는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고요.
0: 네.
1: 특히 LG와의 3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두산전 잘 준비하고
0: 네.
1: LG와의 2연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0: 기아가 계속 연승을 하니까 저는 기아보다도 LG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죠.
1: 지금 LG가 흐름이 좋아요.
0: 그러니까.
1: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고.
0: 네네.
1: 예. 그래서
0: 아무튼 흐름 말로 박 터지는 싸움 벌어질 것 같아요. LG와의 경기.
1: 네, 기대됩니다. 예.
0: 그건 무조건 기아 입장에서는 잡아야 돼요.
1: 그렇죠.
0: 네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 신인 드래프트 날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좀 설명해 주시죠.
1: 지금 11시가 다 돼가니까 앞으로
0: 네.
1: 3시간 뒤에 기아가 전체 3순위로
0: 네.
1: 선수를 지명하게 됩니다.
0: 네네.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 누구누구예요?
1: 1순위는 키움의 부상고 자완 하연승. 2순위는 두산은 2순위가 두산이죠.
0: 네.
1: 서울고 김지우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자, 그러면 기아는 지금 두 명 놓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행복한 고민. 하고 있는데
1: 하연승하고 그 두산 김지우를 빼고 나면
0: 네네.
1: 3순위가 이제 기아가 되겠죠.
0: 박근서 선수가 있고
1: 네.
0: 이호민 선수가 있잖아요.
1: 네, 기아 후보로서는 지금 박근서와 이호민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죠.
0: 네, 박근서는 이제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자완 투수이고 이호민 선수는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서 아주 그 맹타를 퍼붓고 있는
1: 네네.
0: 타자인데. 감독님은 누구 뽑을 것 같아요? 한번 내기. 박근서냐 이호민이냐. 빨리 선택해요. 끝나가요.
1: 선배님은 이호민이잖아요.
0: 그렇죠. 아니 본인이 투수 출신이라고 해서 박근서라고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좀 이 두 부분 이 헷갈리긴 하는데 결정을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0: 저는 타자입니다. 그래야 이호민 선수.
1: 저는 그럼 박근서로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점심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전북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기는커녕 경계하는 마음이 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입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춰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은 강합니다.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 누구와도 맞설 일이 없습니다.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로 볼 줄 알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나훈아의 고향역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숙, 물방울 넥타이, 박상규, 친구야, 친구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산 향교 대성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산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들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조선 태종 3년 1403년에 창건되었으며 그 후 선조도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에 불에 타버렸으나 이곳 유림들에 의해 다시 중건되었습니다. 여산 향교와 같은 증설 위로 대성전에는 중국의 다섯 성인과 10명의 철인 6명의 현인을 배양하고 우리나라의 18현인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 향교의 가장 윗부분에는 세 칸으로 된 대성전이 있으며 아래 왼편으로 서무가 있고 오른편으로는 동무가 각각 세 칸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산 향교 대성전은 1984년 4월 1일에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83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시대 때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현재는 교육 기능이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83호 여산 향교 대성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전철, 해운대 연가, 최우선, 인생 역전, 진성, 구만리 인생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치료제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탈락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은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성욱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성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오랜만이시네요. 저 소리문화 콘텐츠 가족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나라를 계속되기를 빌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성욱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성훈 씨, 네. 제가 그 이 음악을 그 버스킹 하는 데서 제가 따왔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요즘 버스킹 어때요?
1: 아, 요즘도 버스킹은 다니는데 너무 더워서 자주는 못 가고,
0: 예.
1: 어, 뭐, 옛날같이 막 주에 세 번씩,
0: 예.
1: 그렇게는 못 하고, 주에 한 번, 아니 뭐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고.
0: 예. 예. 요즘 딱 가을이라 조금 어때요? 좀.
1: 요즘, 예, 가을이나 좀 많이 하고, 아직은 예. 더워서.
0: 예.
1: 아, 지금 계획은 다음 달에 지금 한 번 또 가야 되고, 저 금산, 월령산에. 지금 예약돼 아. 있어갖고 거기도 좀 가봐야 되고요.
0: 아, 예.
1: 버스킹은 뭐 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음악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전에하고 그 버스킹이 어떤 차이인가요, 요즘에는?
1: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버스킹도 이렇게 지금 특히나 이렇게 버스킹을 하시는 가수분들이라든가 아마 동아리라든가 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0: 아.
1: 그러다 보니까 네. 주로 그 바뀌었다기보다 서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0: 네.
1: 음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잖아요.
0: 그러다 그렇죠.
1: 예, 네. 그러다 보면은 아우 저런 걸 갖고 오니까 정말 좋네. 에? 소리도 좋고. 응?
0: 네.
1: 나도 한번 가져 또 그럼 가져야겠다 해 가지고 또 검색해서 또 새로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것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보니까 주변에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또 그
1: 음악 하시는 분들 다
0: 예, 예. 간단한 말로 뭐 장비 싸움?
1: 예.
0: 장비가 받쳐져야 노래도 좀 편안하게 나와서 전혀 힘들죠.
1: 그게 전혀 틀린 말이라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0: 아무래도 장비가 좋으면
1: 그렇죠.
0: 그래도 노래하기 편하시고
1: 편하고
0: 예.
1: 또 듣는 분도 편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거기도 머니가 또 필요하네요.
1: 그렇죠.
0: 아 이제 머니는 다 해당이 돼요. 그래. 그냥 그렇죠.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노래 또 장비가 또 돼야
1: 그러죠, 그러죠.
0: 그리고 고 퀄리티를
1: 예, 예, 예.
0: 그 손님들한테
1: 이게 또 이것도 있잖아요.
0: 그 네.
1: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이 된다고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게 고가의 옷을 입었는데
0: 네.
1: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 입었을 때 그 옷을 다시 안 입는다고잖아요.
0: 예, 예.
1: 그 뭐 그렇듯이. 이 장비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

0: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진짜 좀 수준을 올릴 수밖에
1: 그런 게
0: 없더라고요.
1: 맞아요. 이게 현실인 게 어쩔 수 없는 것
0: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버스킹 하는데 참 노래하는데 힘드시는데 또 장비까지도 생각해야 하니.
1: 그렇죠. 뭐 악기하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0: 예,
1: 저도
0: 맞아요.
1: 기타 조금 하지만은 그뭐잘 치든 못 치든 간에 기타도 제가 한 9대를 갖고 있어요. 9대
0: 아홉 대,
1: 종류별로.
0: 와.
1: 종류별로. 스님 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0: 정말 대단하시네, 대단해. 그 키보드도 그런 게좀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0: 새로 나오면 음색이
1: 그러지.
0: 못 들어보면 좋은 색깔이 나오면은
1: 욕심이 나지.
0: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1: 맞아.
0: 뭐밥 먹을 때도 생각, 뭐 어디 갈 때도 저걸 사야 하는데, 어? 그때 뭐 직장 다닐 때돈좀 모여지면은 그걸로 사야겠는데 그 희망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 근데 역시 우리 버스킹은 성우 가수님도 그 스피커, 장비, 뭐 기타 등등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군요. 근데 사실 이게 음악 끝날 때까지 그럴 텐데요.
1: 그렇죠. 끝까지 그렇게
0: 와,
1: 똑같은 형식으로 갈것 같아요.
0: 더군다나 또 요즘에 장비가 워낙 또잘
1: 잘
0: 나오잖아요.
1: 나와요, 정말.
0: 이렇게 정말
1: 브랜드도 많고.
0: 스몰해지면서 소리는 또 좋게.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무거웠나
1: 그렇죠.
0: 몰라요.
1: 지금 저 콘솔 하나 또 얼마 전에 한달반 됐나? 또 하나 장만했어요. 또 바꾸려고.
0: 아, 그래요?
1: 이런 진다니까.
0: 이야, 그러면 갖고 계시던 거를 드리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1: 아니, 아니요. 그러면 또 이제
0: 또
1: 다른 용도로 쓰죠.
0: 용도로?
1: 다른 용도로.
0: 이러다가 악기 좀 내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게.
0: 다 모았다가는 이거. 와, 노래 계실은 요즘 어때요? 분위기.
1: 뭐, 좋아요. 똑같아요. 저는 그 예전 같이 사람들
0: 네.
1: 또 계속 뭐그 숫자 유지하면서
0: 네.
1: 특히 뭐 여름에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우리 또 강의실이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니까 잘 많이들 나오세요.
0: 어머니들이 옛날에
1: 감사합니다.
0: 비해서 지금 어때요? 노래하는 분위기. 옛날에 이제 전에는 노래교실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들이 그냥 정말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좀 참여를 많이 하려거나 여잖아요. 요즘에는 상황이.
1: 회원도 모집하는 거예요?
0: 아, 이렇게 막 노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1: 굉장히 많죠.
0: 아, 그래요?
1: 제가 한 30분 전에
0: 예.
1: 가서 그 노래하실 분들을 협력, 그러면 밀려요. 수업 시작하기
0: 아,
1: 전에,
0: 한번 해보겠다고?
1: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됐는가. 좀, 그래서 내가 이제 늦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또 그런 재미로 오시는 것 같아요.
0: 아, 자기도 한번 노래를
1: 그렇죠.
0: 해봐야겠어요. 사실 그 무대 앞에 나와서면 좀 스릴이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것 때문에 그런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리고 내가, 나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줄 안다, 할수 있다, 이런 것에 어느 정도는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보람도
0: 전에는 이렇게
1: 느끼고.
0: 허락해도 잘 수줍어가지고 못했는데.
1: 그렇죠. 그런 사람들 좀 많았는데, 이렇게 또 제가 한 11년 됐거든요. 노래가수한테. 혼자 계속 그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회원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0: 아, 직접.
1: 예.
0: 와. 참, 요즘에 정말 노래는 다 잘하시니까.
1: 네, 잘해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0: 정말.
1: 조금 젊었을 때 만났으면 어떻게
0: 가수로?
1: 그쪽
0: 이야.
1: 했을 때할 정도로.
0: 타고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1: 있어.
0: 와, 참. 그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참, 조금 일찍만 우리 성우 가수님 만났으면 팔자가 바뀌는데.
1: 뭐 그렇게 생각하려나 보지.
0: 아이고. 그럼 이쯤에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곡 듣고
1: 예.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성욱 씨의 곡 여인아 들어보겠습니다.

0: 성욱 씨의 곡 여인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성욱 가수는 노래교실 강사님으로도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버스킹으로도 유명하신 성욱 가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예.
0: 버스킹은 진짜 오래 하셨어요. 몇 년쯤 오신 거예요?
1: 201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0: 오, 아, 진짜 네, 오래셨네요.
1: 9년째 들어가네. 예.
0: 와, 버스킹을 하시면. 네. 날씨하고 민감해가지고 아 너무나 고생스러운데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세요?
1: 아 뭐 제가 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꼭 네. 해야 한다 또 네. 또 해줘야 한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여름에도 제가 저 매니저님 말씀 제가 4시간 반 동안 한 번을 안 쉬고 노래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와
1: 4시간 반 동안을
0: 그쵸?
1: 그런 적도 있고 예.
0: 와
1: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중들이 원하는데
0: 네.
1: 그걸 저버리고 내가 쉬겠다 한다는 것은 그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0: 아,
1: 되면
0: 예. 아, 하시는 분이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버스킹은 네.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그 우리 저 관중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0: 네.
1: 왕래를 하잖아요.
0: 네.
1: 왔다가 몇 곡 듣고 지나가다가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채워주고
0: 네.
1: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4시간을 했다고 들었지만 보는 사람은 4시간 동안 계속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오. 버스킹을 하시면서
1: 네.
0: 어떻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
1: 뭐? 에피소드요?
0: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하다 보니까
1: 뭐 갑자기 어떻게 생각이 좀 그러긴 한데
0: 예. 네.
1: 관광지에서
0: 네.
1: 버스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떤 분이 약주를 한잔 드신 분이
0: 네.
1: 노래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쓰면서 하기 때문에 오면은 와서 마이크를 뺏어간 적도 있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0: 아, 노래방인 줄 아나?
1: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0: 아, 실제. 그래요?
1: 예. 마이크를 뺏어가요, 자기가.
0: 그 참, 알코올이 참 한다는 좋아요.
1: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0: 알코올이 사람을 참 잼나게. 아, 자기가 뺏어가.
1: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다면,
0: 네.
1: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서 하다 보니까,
0: 네.
1: 주로 제가 관광지를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한 번은, 그러니까 한 1년 반이나 2년 가까이 돼서 다른 장소에서 뵀던 단체가,
0: 네.
1: 저한테 왔어요, 단체가.
0: 오.
1: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어디서 갔을 때, 성욱 가수가 노래할 때 그 사람들 와서 제가 마이크를 주면서 단체기 때문에.
0: 네.
1: 한 적이 기억이 나지, 자기들이. 근데 대부분 그 회원들이 또 1년인가 후에.
0: 돌아가면서.
1: 다른 지역에 이제 또 온 거야, 관광을.
0: 그렇죠.
1: 근데 제가 또 공교롭게 거기가 있었던 거야.
0: 아.
1: 근데 그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앉아있고, 그, 아마 그게 신협인가 그런 게 다른 지역 어디 충청도인가 그 어디 신협인데 충중가 거기 기억이 나는데 그쪽인 것 같은데 그 이사장님이 저를 기억해가지고
0: 네.
1: 같이 와가지고 정말 반갑다고 그래서 봉투를 좀 두툼하게 주고 가신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돈 다루는 분들이라 봉투가
1: 맞아요.
0: 좀 다르구만.
1: 네.
0: 더운 나라 또 반갑고
1: 네. 네. 네. 자기 신협 PR 하라고 또 줬거든요.
0: 오, 야 아따, 또.
1: 그런 적이 메시포트 스나가 그게 좀 있던가.
0: 버스킹에서 또 진상 손님도 있나요?
1: 역가 많은데 있죠. 많아요. 많아요.
0: 마이크 뺏어가는 사람?
1: 네, 그건 얼마나 진상이에요. 그리고 막, 그, 자기들이, 아, 내가 더 잘할 거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진상도 있어요. 있긴.
0: 아,
1: 이게, 맞아요. 예. 한정된 어떤 강당이랄까 이런 데가 아니고 음악홀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0: 맞아요. 그냥 네. 말 나오는 대로 그냥 쉽게 쉽게.
1: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0: 와, 버스킹 참 진짜 날씨 힘들어 관객도 힘들어
1: 그죠?
0: 힘든 일이 진짜 예. 많은데
1: 그래도 날씨고 어쨌든 간에 관객이 있는 게 훨씬 낫죠.
0: 네.
1: 있는 게 있으면 좀 힘이 나죠.
0: 네, 관객 있는 게.
1: 그럼요.
0: 버스킹 하기에는 봄이 나은가요? 가을이 나은가요?
1: 저 같은 경우는 가을이 나은 것 같아요.
0: 아, 가을. 그래요?
1: 네, 가을이.
0: 오.
1: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지만은
0: 네.
1: 좀 발라드 쪽 노래를 많이 해요. 버스킹 가면. 네. 그럼 봄보다 가을에 좀 분위기가 더 맞춰서 사람들이 더 조금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아, 왠지 가을을 좀 타는구나.
1: 가을을 타는.
0: 봄에는 꽃분이라고 정신이 없나?
1: 그렇죠. 그렇다.
0: 어때요? 가을 손님하고 저기 봄 손님하고 어떻게 그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좀 팁을 노는 사람들은 어때요? 분위기가? 가을이 조금 더 좋은가요? 아니면?
1: 가을이 저는 가을이 좀 낯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0: 아.
1: 그때 뭐 꼭 생각해서 예. 분석은 전화했는데 예. 이제 가을이. 가을이
0: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도 왠지 좀 봄에 노래 듣는 것보다 가을이 좀 어울린 것 같아요. 봄에는 일단 꽃으로 그냥 그렇죠. 딱 이렇게 예. 가을은 왠지 분위기 예. 좀 내한 어떤 느낌?
1: 아, 맞아요. 그게
0: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 참. 노래를 이제 그 버스킹도 하시고 많이 또 경험도 있으시고 또 노래 계실 강사님들도 계시는데 어때요? 노래를 계속 이렇게 생활화를 하시니까 뭐 어떤가요? 마음적으로는
1: 뭐 다른 분들이 말할 때는 굉장히 좀 특히 주변 지인들 네. 친구들이 뭐 지금은 좀 부러워하죠.
0: 아 지금은 아,
1: 친구들은 네. 근데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0: 네.
1: 저희도 좀 돼가지고 대부분이 다 정년퇴직을 나이가 돼가지고
0: 네.
1: 그런데 저는 그래도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러워하더라고.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택을 그렇게 나쁜 것은 나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만족 어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만족은 아니더라도
0: 네네.
1: 뭐, 너무 큰 만족이라는 게 있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하면 그게 만족이겠죠 뭐.
0: 노래하시면서 좋은 장비에다가
1: 네.
0: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세상 좋긴 좋은데, 예. 네. 네. 아, 근데,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성욱 씨의 네. 두 번째 선곡, 장민호의 살자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살자.

0: 성욱 씨의 목소리로 장민호의 살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성욱 씨는 관심사가 어떤 거예요?
1: 저는 주로 노래 교실을 뭐 주중에 계속 네. 매일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밌게 하고 네.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노래를 또 쉽게 회원들한테 가르칠까? 네네. 이게 가장 큰 숙제죠, 저한테는 매일. 오. 이 가르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네. 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가르치는데 노력을 하나, 쉽게 그 학습을 많이 하고 많은 네.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겠지만은 계속 좋은 곡을 선정해서 그 곡을 정말 쉽게 네? 네. 어떤 마디마디 한마디를 쉽게 알아듣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가장 저한테는 지금까지 관심사죠 항상 아. 네. 제가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뭐
0: 그러면 굉장히 오래 되신 분도 있겠어요. 같이 선생님하고.
1: 그럼요. 네.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분도 있죠. 아. 실제는. 네, 저보다. 물론 몇 분 안 계시지만.
0: 네. 뭐 가족이네, 가족.
1: 그렇죠. 이제 다 알아요.
0: 오, 와. 네. 참, 어떻게 보면 노래를. 네,
1: 근데 이제, 네. 물갈이는 되긴 돼요. 항상 물갈이는 돼요. 아. 오래된 분이 네. 몇 분씩 노래 계실마다 있죠.
0: 오.
1: 그 나머지 분은 다, 예를 들어 한 90%는 다 물갈이가 됐고.
0: 한 10%에서 10%
1: 이내가 남고 나머지는 물갈이 해가지고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 제가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초창기 오신 분들은 또 떠나고.
1: 그렇죠.
0: 새롭게 또 신입들이 오시는군요. 네,
1: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네. 그때 쉬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됐어요.
0: 아, 그때 많이 바뀌셨군요.
1: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0: 아.
1: 그 전에 한 다시 오신 분들이 한 30%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0: 아.
1: 그때 2년 가까이 쉬었잖아요.
0: 예.
1: 그때 많이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일을 쭉 하면은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데. 그렇죠. 한번 이렇게 공백기가 생기면은 또 잃어버리거든, 재미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 요즘에 뭐 유튜브하고 틱톡이 이렇게 있는데 네. 어때요? 지금 그 성욱 가수님은 저는 어느 쪽에다가 주로?
1: 저는 원래 유튜브를 했잖아요.
0: 예.
1: 유튜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지난 목요일 했을 때까지 504회차 했어요.
0: 와.
1: 504회차.
0: 진짜 엄청나네.
1: 2시간씩 504회를 했어요. 유튜브를.
0: 몇 년 오신 거예요, 그러면?
1: 19년도 됐죠.
0: 와.
1: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0: 야.
1: 504회 하고 지금은 주 1회로 바꿨어요. 목요일만 주 1회 유튜브 방송하고 지금 얼마 전부터 제가 틱톡 방송을 네. 지금 시험 방송을 몇 번 했어요. 어제도 일요일 날 제가 오후에 약간 예고 처음으로 방송 예고를 한 다음에 틱톡 방송을 2시간 정도 했어요.
0: 아, 틱톡. 어때요? 틱톡하고 이렇게 틱톡? 해보니까 느낌이 좀?
1: 이제 뭐 방송이 뭐 우리 진영 가수님 뭐 저보다 방송에 대해서는 뭐 훨씬 더 잘하겠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단지 그 네. 틱톡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하더라고요.
0: 네네.
1: 굉장히 모르는 사람인데 전부 뭐 많은 분들이
0: 네.
1: 이게 스쳐가는 사람들.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고
0: 네네.
1: 뭐 스킵하지 다 그냥 스킵하는데 네. 그분들이 내가 두 시간 하는데 천 몇백 명이 왔다 갔더라고요.
0: 아.
1: 네, 그 남은 게.
0: 틱톡 그쪽이 지금
1: 활성화가 된 것 같아. 아직은 초창기라 네. 그런가.
0: 네.
1: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또 틱톡으로 또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0: 예.
1: 제 주변에서도 그러고.
0: 숏 플랫폼은 아까 틱톡이 그렇죠. 강자인 것 같아요.
1: 예. 원래 이제 틱톡은 모바일 지도 해놓은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볼 수 있게 간단하게.
0: 예.
1: 그래서 영상도 새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젊은 층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요.
0: 앞으로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한다는 예. 얘기예요?
1: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할 예정입니다.
0: 앞으로 방향 같이?
1: 예.
0: 유튜브도 하고 틱톡도
1: 하고 예. 그 장비를 또 새로운 건 아닌데 예. 몇 가지 좀 해서 틱톡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0: 또. 아, 또 별도로 해야 돼요? 달라요?
1: 아니요. 그 똑같이 해놓고 예. 뒤에 이 카메라를 세팅을 다시 하고
0: 아.
1: 그리고 뒷배경을 전 옛날에 그
0: 크로마키
1: 크로마키로 했는데 예. 이것은 그냥 크로마키 안 하고
0: 아 그냥 그, 배경을 깔을 수 있는
1: 예,
0: 거예요?
1: 배경을 깔아서 그렇게
0: 와 많이 좋아졌네요. 예.
1: 글쎄요. 근데 음향 장비는 똑같아 가지고 뭐 그럼 쓰니까. 아, 어.
0: 와 그러시구나.
1: 예.
0: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을인데 네. 어떻게 가을에는 어떤 뭐 보양식을 뭐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 있어요?
1: 가을이니까 이제 또 열심히 버스킹 활동 해야 되겠죠.
0: 예.
1: 어, 뭐 보양식은 뭐 따로 있겠어요. 뭐. 보양식을 먹는 것보다 저는 술을 줄이는 게 그 보양 알코올을 줄이는 게.
0: 예. 오, 아, 예. 아 줄이는 좋습니다. 게, 예. 오. 그래도 뭐 술을 이렇게 드셔도 또 기분 좋게 드시니까.
1: 그죠.
0: 예. 예. 그렇죠. 어떤 분들 주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1: 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0: 그런 건 예. 또 안 계시잖아요.
1: 예.
0: 예.
1: 예. 예. 술 먹으면 더 얌전합니다.
0: 네.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1: 뭐 계속해서 예. 버스킹 또 요즘 버스킹 할 때 장소가 좀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많이. 그래서
0: 네.
1: 지금도 우리 많이 지금 섭외로 움직이고 있고 하는데 좀 더 한 두 개 지금 하나 있는데 두 개 이상을 또 고정으로 한번 만들고 싶고요.
0: 네.
1: 버스킹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교실 계속
0: 네.
1: 앞으로 뭐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노래교실 같이 그 우리 현대로 같이 즐거운 시간 이어지는 게 제 뭐 꿈이고요. 계획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힘들어 갖고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방송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예.
0: 아, 좋습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아,
0: 예.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어우, 제가 우리 저 소리문화 콘텐츠 때 초창기 때
0: 네.
1: 예, 제가 방송을 이렇게 우리 진현 우리 교수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와서 본 게 또 새삼스럽고요.
0: 네.
1: 다시 또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0: 네.
1: 또 우리 전조리기 또 소리문화 콘텐츠 방송이 또 이 무궁한 발전을 저도 빌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서.
1: 예.
0: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제가 그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버스킹에서 가서 소고기 만나면은 우리 또 소리문화 콘텐츠에서 들었다고 해서 한번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네. 제가 시원한 물을 드릴게요.
0: 아니 관객이 사오는 게 아니고.
1: 아 제가 드려야죠.
0: 네.
1: 제가 드리면 또 그냥 말겠어요.
0: 네.
1: 아무튼 이렇게 오늘 또 좋은 시간, 좋은 방송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네.
1: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성욱 씨도 행복한 소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욱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욱 씨의 목소리로 금잔디의 미래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7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성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공간, 별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정종숙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까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머물다 가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떠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어떤 사람도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만나고 있을 때는 그 인연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거나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준 사람이었구나. 나를 웃게 한 사람도, 나를 울게 한 사람도, 나를 붙잡아준 사람도, 결국은 내가 놓아주어야만 했던 사람도 모두 내 삶을 지나간 인연이었습니다. 오늘 별이 무중력 라디오에서는 이런 시절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연처럼 찾아와 운명처럼 기억되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인연의 음악까지 이 시간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인연.

그때는 몰랐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절이 있어서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지나가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사람의 인연에도 때가 있어 만나야 할 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 했다. 만날 때가 되면 만나고 헤어질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이 인연이라고.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오래된 문장처럼 들렸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체념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몰랐다. 어떤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우연히 마주쳤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몇 해를 함께하게 되었고 어떤 인연은 봄날의 꽃잎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기도 했다. 젊은 날에는 좋아하면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줄 알았다. 마음을 다하면 떠나는 사람도 붙잡을 수 있는 줄 알았고 한 번 맺은 인연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 믿었다. 좋아하면 함께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면 헤어지지 않을 수 있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진심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 앞에서 오래 서성였고 멀어진 마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인연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봄처럼 찾아와 내 마음에 꽃을 피워준 사람이 있었고 여름 소나기처럼 짧고 뜨겁게 지나간 사람도 있었다. 겨울나무처럼 깊어져 오랫동안 마음에 머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나무처럼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조금 알게 되었다. 오래 함께했다고 해서 모두 깊은 인연은 아니었고 잠깐 머물렀다고 해서 가벼운 인연도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어느 날 낯선 사람처럼 멀어졌다. 인연의 깊이는 시간으로 재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었던가. 힘들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나보다 먼저 나를 믿어준 사람. 그리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사람. 돌이켜보면 그들 모두가 내 인생의 한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난 사람을 예전처럼 그렇게 오래 원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도 내가 지나야 할 계절이 있었을 테니까. 인연이 다 했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좋았던 날은 좋았던 날대로, 아팠던 날은 아팠던 날대로 내 안에 남아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다가오는 사람은 반갑게 맞이하면 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하면 되고 떠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가도록 보내주면 된다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었고 멀리서 잘 살기를 바라주는 것도 인연을 지키는 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편안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참 좋은 인연일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그리고 왜 결국 헤어져야 했는지.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알겠다. 내게 왔던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고 머물렀던 시간마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인생이란 평생 곁에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을 함께 건너준 사람에게 붙이는 따뜻한 이름인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몰랐다. 인연에도 사랑에도 그리고 이별에도 저마다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시절 인연이었음을. 오늘은 알아보았으면 한다. 시절의 인연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 시절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고 누군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그 장면, 그 음악, 영화를 보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있죠. 한 장면이 떠오르고 그 장면과 함께 흐르던 음악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대사보다 음악 한 곡이 그 순간의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해주는데요. 영화 속 장면과 음악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 그 장면, 그 음악. 오늘은 어떤 장면과 음악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될까요? 먼저 영화 About Time의 OST를 감상해 보실 텐데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 About Time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고. About Time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로맨스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과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팀은 21살이 되던 해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가족의 비밀을 듣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팀은 이 특별한 능력을 거창한 성공이나 돈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가장 먼저 사랑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깜깜한 레스토랑에서 메리를 만나게 됩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야기를 나누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팀이 과거의 다른 일을 바로잡기 위해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메리와의 첫 만남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팀은 다시 메리를 찾아갑니다. 이미 자신을 전혀 몰라보는 메리에게 다시 다가가고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지만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슬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팀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이별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의 팀은 점점 시간여행을 하지 않게 되죠. 수많은 시간을 되돌아본 끝에 팀이 알게 된 것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출근길의 풍경, 가족과 나누는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미 내 곁에 있는 이런 평범한 순간을 알아보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과거로 돌아가 행복한 순간을 다시 살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평범한 하루를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평범한 하루를 누리는 감사와 축복을 생각해 보시면서 About Time의 OST How Long Will I Love You

0: above you.
1: About Time의 OST How Long Will I Love You로 듣고 오셨는데요. 행복은 지나간 시간을 완벽하게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을 잘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죠.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때 고맙다고 말해줄 걸,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좋은 시간 여행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나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이라는 계절이 내게 보내준 소중한 인연 아닐까요? 얼마나 오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마음이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곡은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음악인데요. 1998년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는 한석규와 심은아가 주연한 한국 멜로 영화입니다. 한여름이 찾아온 크리스마스처럼 따뜻했던 사랑,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진관 주인 정원과 주차단속원 다림의 짧고 조용한 사랑을 그렸죠. 말하지 못하는 마음과 침묵 사이에 조용히 머무르는 음악, 그리고 한여름날의 햇살, 오래된 사진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같은 일상의 기억이 음악과 함께 여운을 줍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정원, 그리고 주차단속 일을 하는 다림이. 다림은 업무 때문에 사진관을 드나들게 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만납니다. 사진을 맡기고 몇 마디 말을 주고받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조금씩 서로를 기다리게 되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그렇게 한 사람이 조용히 일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창한 사랑의 고백도 뜨거운 약속도 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만으로 아주

남매 인연 역시 오래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별로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참 잔잔하고 따뜻합니다. 사진 한 장 속에 시간이 머물듯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생각하면 아직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랑을 떠올리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OST,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8월의 크리스마스를 듣고 오셨습니다. 사진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던 정원과 다림. 한여름 나란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먹으며 웃던 모습, 우산을 함께 봤던 비 오는 날의 풍경, 그리고 포스터 속 우산 대신 코트를 함께 둘러쓰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석규, 심은아 배우의 모습이 살며시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한 곡 더 들어보실까요? 8월의 크리스마스 OST 가운데 김창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네, 듣고 오신 곡은 김창완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였습니다. 익숙한 거리에서 오래된 음악 한 소절처럼 그때는 몰랐던 마음과 아팠던 기억이 어느새 떠오르는 빛바랜 그리움 같은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홍콩 영화의 OST를 준비했는데요. 1996년 진가신 감독이 연출한 홍콩 영화 천민밀입니다. 이 영화는 1986년 홍콩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소군과 이오,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점차 가까워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고 때로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면서 각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려군의 음악이 흐릅니다. 특히 영화의 제목과 같은 천민밀은 단순한 삽입곡을 넘어 두 사람의 사랑과 시간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음악적 모티브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도시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였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나간 사랑을 불러오는 기억의 매개체가 되고 마침내 흩어진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연결해주는 하나의 서사적 장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물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고 시간의 흐름을 이어주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기억시키는 또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노래가 흐르는 순간 오래전 어느 시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떠오르는 얼굴도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의 시간을 한국의 음악에 담아낸 영화 천민밀. 등려군의 노래로 천민밀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달콤해요. 당신의 미소는 얼마나 달콤한지. 봄바람 속에 피어있는 꽃과 같아요. 봄바람 속에 피어있네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당신을 본 것 같아요. 당신의 미소 이리도 친숙한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꿈속에서였네요. 꿈속에서 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네요. 달콤한 그 미소 당신이었네요. 꿈에서 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네요. 네, 밝고 경쾌한 리듬에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미소가 꿈속에서도 잊히지 않는다는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달콤한 노래 안에 그리움과 아련한 회상이 배어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천민밀의 OST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요 라는 뜻으로 월량 대표 아적심을 들어보실 텐데요. 소금과 이오 두 사람의 감정을 더욱 섬세하게 드러내주는 곡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서도 쉽게 사랑을 말할 수 없는 두 사람. 영화는 등려군의 노래를 통해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는다면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줄 거예요. 달빛처럼 드러내지 않고도 오래도록 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노래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 시간을 돌아 사랑과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은 팀과 그의 아내 메리. 조용한 인연이 빛바랜 사진으로 남은 8월의 크리스마스의 정원과 다림.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스쳐 지나가며 긴 시간을 돌아 서로에게 닿게 된 천밀밀의 소금과 이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장면과 어떤 음악이 남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영화들이 보여주듯 우리의 인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남에도 때가 있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건네고 지금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아닐까요? 시간은 많은 것을 지나가게 하지만 음악은 그때 그 시간, 그 느낌, 그 공간, 그리고 그날의 공기까지 떠오르게 해줍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한 우리도 수많은 시간 가운데 잠시 같은 음악을 나누고 같은 이야기와 추억을 나눈 작은 시절의 인연이 닿은 거겠죠? 언젠가 오늘의 노래를 다시 듣게 되는 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온기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긴장과 불안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평범한 하루의 감사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곡 페일블루 아이즈와 함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공간. 지금까지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정숙이었습니다. 오늘 맺은 인연에 감사하며 우리 또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음악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낮의 더위가 가시질 않았는데 벌써 9월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벌써 한가위입니다. 명절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전주 시내에 기름 냄새가 번집니다. 누군가는 전을 부치고 누군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저녁을 보내겠죠. 몸은 분주해도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밤의 음악제는 두 가지의 길을 준비해봤습니다. 앞길은 한국 작곡가와 한국 연주자가 들려주는 귀향의 음악이고 다른 길은 다음 주 전주를 찾아오는 프랑스의 가을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아리랑 환상곡, 작곡 최성환, 지휘의 정치용,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2019년 1월 21일에 발매된 데카클래식 레코드입니다.

이 곡이 발표되고 뉴욕 피라모닉이 평양에서 한번 그리고 서울에서 한번 연주한 아리랑 환상곡이었습니다. 곡을 쓴 최성화는 1936년에 태어나 81년에 세상을 떠난 북녘의 작곡가입니다. 그가 이 곡을 완성한 1976년은 서양 음악계에서 현대음악이 한창 낯선 소리를 실험하던 때였습니다. 제목에 환상곡이란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환상곡은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곡가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곡을 뜻합니다. 누구나 아는 민요 한 가락에 오케스트라의 옷을 입히는 전통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드브로작이 보헤미아의 가락을, 그리그가 노르웨이의 가락을 교향악으로 불러낸 국민 악파의 길과 같은 방향입니다. 멀리서 들려와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노래라고도 표현합니다. 떠난 사랑을 배웅하는 아리랑의 정서를 형식 자체가 따라간 곡입니다. 한가위의 고향으로 향하는 길도 저마다 다르죠. 어떤 이들에게 고향은 지도 위에 분명히 있으면서도 끝내 갈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리랑은 그분들의 명절을 위해 골라봤습니다. 한가위는 고향을 찾는 날이지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새 고향으로 삼은 사람도 있죠. 1890년 25살의 미국인 의사 로제타 셔우드홀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여성이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던 시절, 그는 조선 여성들을 진료할 수 있는 드문 의사였는데요. 남편과 함께 평양에서 병원을 일구던 중 남편은 환자를 돌보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에는 어린 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진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었고, 조선 여성이 직접 의사가 될수 있도록 의학 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땅에서 일한 그 유해는 서울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작곡가 최지혜는 그의 삶에 감명을 받아 2022년 첼로 협주곡 한 편을 썼습니다. 제목은 미소입니다.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 있습니다. 서양 악기인 첼로가 가야금, 해금, 대금이 모인 국악, 관현악 한가운데 노래하는 이 곡의 편성은 먼 나라에서와 이 땅의 사람이 된한 여성의 생애를 닮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는 2023년 9월 국립극장 해오른 극장 실황입니다. 서울시향 첼로 수석을 지낸 주현성 교수가 협연하고 지휘자 여자경이 국립국악 관현악단을 이끌었습니다. 여자경 지휘자가 처음으로 국악 관현악단의 지휘대에 선 무대였습니다. 첼로 협주곡 미소, 최지혜 작곡, 첼로 주현선 지휘 여자경 듣습니다.

전주에서 프랑스의 가을을 만나는 2026년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10월 1일 오후 7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프랑스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프랑스 지휘자 아드리앙 페르숑이 전주 시립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평창 국제음악제의 감독인 첼리스트 양성원이 협연합니다. 한국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아드리앙 페르숑 지휘자는 정명훈 작곡가와의 인연으로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닉의 수석 팀파니 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주 시향의 연주엔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들이 프로그램에 올랐습니다.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서고,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환상 교향곡 등 대규모 관현악 변성과 특수 악기가 필요한 곡들로 꾸며집니다. 입장권은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이며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다자녀 가정은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매는 나루컬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일부터 펼쳐지는 아중 호수도서관에서 이어지는 전시회는 프랑스 문화원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문학원서와 문학동네가 협찬한 고전문화, 도서관 큐레이터가 선정한 추천 도서가 소개됩니다. 여기에 프랑스 음악 LP까지 더해 문학과 음악을 한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연을 본 뒤에는 아중호수의 가을 풍경과 함께 책과 음악으로 여운을 이어가는 일정으로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음 곡은 헥토르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작품 번호 14번 사막장 들판의 풍경입니다.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2019년 5월 2일 파리 메종드 라 라디오 라디오 프랑스 올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이 곡 전에 흐르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유명한 상숑 가수죠. 에디트 피아프의 난 후회하지 않아요 입니다.

프랑스 주간 기획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페인에서 태어나 프랑스가 주 무대 중 하나였던 피카소의 도예 전시를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10월 1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동 주최 특별전인 피카소 도예 발로리스의 여름전을 추석 연휴에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이 컬렉션으로 기증된 피카소의 도예 작품과 관련 자료를 통해 회화와 조각이 도자 위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만날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9월 25일은 휴관입니다. 전시는 단순히 완성된 도자기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공방의 작업 환경에서 시작해 점토 실험과 투 도상, 여러 시선을 결합한 형태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피카소의 창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여러 전시가 동시에 운영되는데요. 피카소 특별전뿐만 아니라 체험형 전시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취향과 동행자에 맞춰 관람 경로를 고르기 좋고요. 아이와 함께라면 이낙외, 이상한데 나를 닮은 괴물을 함께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감정과 관계를 괴물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체험형 전시인데 피카소 전시 뒤에 부담 없이 함께 보기 좋습니다. 오늘 밤은 보름달이 약간 덜 찼는데요. 그래도 만월에 가까운 그 밝은 빛처럼 마트도 거리도 북적이며 생기가 돌며 빛이 납니다. 멀리서 오는 가족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늘 그렇듯 익숙한 정겨운 풍경이 참 반갑게 다가오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 동안 우리는 풍성한 보름달을 어느새 만납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 명절의 모습은 참 다양해졌습니다. 일터나 저마다의 사정으로 홀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도 꽤 계실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연휴를 보내든 한가위의 보름달이 전하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만큼 빠짐없이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까뮈 생상스의 교향곡 3번 다단조 작품 번호 78번 오르간 중 2악장 마지막 부분 들으시며 오늘 방송 마칩니다. 연주의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오르간의 이베타 아칼나 지휘의 리카르토 미나시입니다. 신과 평안이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3.5MHz 전주 FM 한밤음악제는 목요일 저녁 8시 본방송 격주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가까이 와보시게 옳지 조금만 더 그래 얼씨구 좋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해도 잘 됐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한 뼘 더 벽을 쌓아 올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 느끼셨나요? 낮에는 아직 여름이 미련을 못 버린 듯 굉장히 뜨겁죠. 근데 그 뜨거운 볕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려면 그 안이 꽉 차야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도 아직 자리를 못 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계절이 바뀔 땐 몸도 마음도 잠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하루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가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신문 진행자 남지숙 기자입니다.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신문은 매달 발행되는 송촌동 마을신문을 기자가 직접 읽어드리고 취재하면서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2013년 첫 발간 이후 지금까지 쉼없이 이어져 온 송촌동 마을신문은 우리 마을의 소식과 현안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진짜 시민 언론으로서 마을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